0: 쉬게 굿타임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자, 제대로 중화권 아침 여러분들 아침 풍경이 궁금합니다. 그래요. 아이스크림 떨어뜨려놓고 지들끼리 막 웃고 있는 그 천진난만한 모습 참 닮고 싶습니다. 제가 뭐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라고 마무리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사실 화낼 대상도 없는데 나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아, 7518님요. 형님, 오늘 아침은 왠지 그냥 짜증이 났는데 갑자기 그래 짜증날 이유 없지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게 좋게 가자고요.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3: 달콤하니 비즈니스

다 별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집히는 거 입고 그냥 나오는 편이에요. 미리 정해놓으면 아침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근데 갈아입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 찝찝함이 하루 종일 가거든요. 화장품 선물 세트 드리고요. 4532님, 우리 막내 오늘 유치원에서 결혼식 놀이 한다며 한껏 들떠서 안 입던 원피스까지 꺼내 입고 친구도 사진 찍어준다고 카메라도 챙겼어요. 애는 싱글벙글 신났는데 저는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애들은 왜 이렇게 빨리 크나요? 천천히 커, 제발, 하셨습니다. 아이들 정말 빨리 크죠. 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아이들을 키워온 부모들도 똑같이 나이가 드는 거고요. 그쵸? 어느 한순간 난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있고, 아이들은 벌써 훌쩍 커 있고,

독일의 한 러너가 367일 동안 매일매일 마라톤을 완주해서 화제입니다. 올해 38세인 이 여성은요, 당일에도 동료 러너들과 함께 42.7km 코스의 마라톤을 완주했는데요. 매일매일 마라톤 코스 완주하기 목표를 시작한 지 딱 367일 된 날이었다고요. 이날 여성은 마라톤 연속 완주에 대한 세계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는데, 내가 세계 기록 보유자라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한 이 여성은 그동안 15,700km를 달리며 23켤레의 신발이 달았다고 밝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오는 10월 8일까지 495일 연속 마라톤을 이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어요. 이 계획대로라면 그녀는 총 21,312km를 내달려서 독일의 2,059개 도시를 돌 예정이라는데요. 야, 저는 마라톤을 한 번 완주한 걸로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울고먹고 있는데, 야, 이분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0: 앨범
1: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1429님 단골 샐러드 가게가 있는데요. 먹을 때마다 강낭콩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문할 때 강낭콩이 너무 맛있다고 어디 거냐고 여쭤봤더니 사장님이 친절히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강낭콩 통조림 작은 거 하나를 쓱 챙겨주셨어요. 제가 또 이렇게 기억하고 쓱 챙겨주는 거에 약하거든요. 이 집 평생 단골 예약입니다. 자, 아, 이 정도 친절이면 무조건 네, 평생 단골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샐러드 가게의 뭐 비밀일 수도 있는 비밀 레시피의 한 부분을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는 네, 상당한 친절인데요.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9974님, 회식이 1년에 두세 번밖에 없는 회사인데요. 그때마다 부장님과 딱 1대1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부장님이 항상 아, 땡땡이 씨는 애인 없다고 했나? 하고 질문하세요. 3년째 애인 있다고 말했고 또 보통 애인 있나 하고 묻지 않나요? 왜 매년 매번 애인 없나? 로 물어보시죠. 없게 생겼나요? 아, 이것도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걸 기억 못하는 것도 조금 서운하고 그리고 없나라고 예, 넘겨짚어서 물어보는 것도 기분 나쁘고. 왜 그러시는 거죠, 도대체? 해산물 밀키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땡땡 씨는 이라고 나올 때 먼저 아, 있어요. 라고 해보세요. 아, 땡땡 씨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매번 하신다니까.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윤정희 서경혜님 청해 주셨고요. 김성면의 그녀의 연인에게 두 곡입니다.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김성면의 그녀의 연인에게까지 들었고요. 1681님, 거울을 한참 보다가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주름도 늘었네 하고 혼잣말을 했는데 10살 아들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엄마, 내 돼지 저금통에 돈 꺼내서 화장품 사서 발라. 다 써도 돼. 하더라고요. 열어보니까 6,200원 정도 있네요. 마음이 고마운 걸로 할게요.

어디 가세요? 퀴즈 풀고 가세요. 금요일인 오늘은 표정 관련 퀴즈입니다. 사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단정한 외모도 아니고 깔끔한 의상도 아니고요. 바로 표정이죠. 활짝 웃는 표정이 이 사진의 완성도를 높이지만 우리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게 되는지 표정이 굳죠. 그 굳은 표정을 풀기 위해서 우린 암호처럼 외치는 게 있잖아요. 김치, 스마일, 그리고 이것.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외치면 입꼬리가 올라가서 그런지 웃는 표정으로 사진이 잘 나오는데요. 사진 찍을 때 하나, 둘, 셋 다음에 외치는 이것 무엇일까요? 4번 추아. 자,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시면 돼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화장품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콩은 공짜고요. 노래는요, 치즈의 Mood Indigo.

0: 마치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차. 메디힐
1: 토너패드.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이현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발표하죠. 정답은 1번 치즈였습니다. 치즈. 예, 치즈. 이거 뭐 굉장히 좀 그 진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은요. 예, 이거 치즈 하면 예, 예뻐져요. 사진. 자,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류종우님이 청해 주셨고요. 3번 뵙죠.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이버대학교. 대체할 땐 어디로?
7: 사진으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도경수의 팝콘까지 들었습니다. 0913님,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집 근처 땡땡 꽃집에 가줘.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 두근. 갑자기 꽃집? 뭐지? 했는데 심지어는 내가 거기 주문해 둔 게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나한테 주려고 꽃 산 거야? 싶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화분 선물 보냈는데 가서 내 카드로 결제 좀 해줘. 라고 하네요. 그럼 그렇지. 가서 확 제 것도 하나 결제해 버릴까요? 하셨습니다. 근데 도착하셨는데 뭐 의외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닌가? 네. 이런 얘기 괜히 했나? 더 기분 나쁘게 아니면 꽃 디퓨저 저희는 선물로 드립니다. 3418님, 간호사로 일한 지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아하의 Take On Me, 두란 두란의 Hungry Like the Wolf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3부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규현의 음악 듣죠. 깊은 밤을 날아서.

저희 집 고양이가 여름에 많이 더워해서요. 쿨매트를 하나 사줬는데 누우라는 고양이는 안 눕고 남편이 종일 그 위에 누워 있어요. 아니 뭐 누가 쓰든 누구 하나라도 만족해하며 쓰는 게 좋은 거겠죠. 아, 고양이 매트에 이제 사이즈가 그래도 꽤 그 남편분이 누우실 만한 사이즈가 되나 봐요. 이 고양이는 그럼 평생 모를 거 아니에요. 저게 원래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걸 모르고 지낼 수도 있죠. 철분제 선물로 드립니다. 오하나 이하나님, 오늘 나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산책할 겸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몇 걸음 걷는데 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보니까 500원 주었고요. 돌아오는 길에 커피 테이크아웃 하러 갔더니 사장님이 첫 손님이라고 갖고 온 휘낭시계를 주셨어요.

남자들이요, 칭찬에 약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 못할 경우가 99%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네. 잘 합니다. 멀티 비타민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해리 스타일즈의 Adore You, 최보람님 청해 주셨고요. 두아 리파의 Dance the Night 두 곡입니다.

해리 스타일즈의 Adore You, 두아 리파의 Dance the Night까지 들었고요. 자, 음악 한 곡 더 이어드릴게요. 폴 블랑코의 그런 일은 송진섭님이 청해 주셨네요.

0: 이게 좋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4: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금요일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오늘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허슨 데임스의 Last Call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어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분기점에서 행담도 휴게소사에 꽉 막힌 정체 서해대교 3차로 작업 때문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 남한산 부근으로도 내내 더디고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서운 분기점 부근 6차로에서 작업 중인 가운데 뒤로는 계양 부근부터 송내까지 8km 구간 내내 어렵습니다. 또 서울시내 강남수호 쪽 봉천터널 나온 지점 3차로는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고인혜였습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 아울렛.
6: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이상, 작년에 한국방송대상에서 라디오 부분 작품상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아이고 창피하네 정말. 예. 뭐 상 받으면 좋은데, 예, 그날만 좋은 겁니다. 예, 내년에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죠.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날씨가 좀 흐린데 좋아질라나.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엑소의 노래입니다. 파워.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6월 5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큰 상 하나 더 추가하셔야죠. 라고 하셨는데, 뭐, 그게 저 마음대로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계속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계속

0: 예. 뭐 부작용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좋게 생각하는 게 추억이 남잖아요. 아. 예, 그래서 가족이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1: 아 맞네.
0: 예, 그래서 그냥 좋은 동영상 사진 예, 찍어 놓는다 예, 생각하고
1: 야, 그것도 예. 일리가 있는 게 그렇구나. 예전에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한번 나오신 적 있어요.
0: 어,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나중에 예. 다 이게 추억이 되더라고요.
1: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예, 몇 분 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잠깐 이제 좀 이제 가족은 좀 나중에 좀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어머니가 좀 아쉬워하시. 경우가 있어요.
1: 이왕 이렇게 좀 집에 계시다가 어제 생활의 활력소가 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예, 많이 예, 설레하시더라고요.
1: 예. 자, 지금 이제 퇴사하고 예, 지금 한 1년 됐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 지금 뭐 저 우리 저 종편에서 이제 무명전설
0: 요 최근까지 이제 예, 진행을 하다

0: 떨어진 것도 그냥 여기서 쓱쓱 가서 집에 먹고 그랬던 친구가 에티오피아를 다녀온 이유 어떻게 됐다고요?
1: 자연을 끊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연이 싫어요.
0: 여러분 진짜 그 오랜만에 야 이게 진짜 이게 요새 이게 여행 예능이구나.
1: 진짜.
0: 야 이거다. 예. 이거 이유는 없다. 이전에도 없다. 하실
1: 자신
0: 겁니다.
1: 있습니다. 예. 예.
0: 그래요. 예. 예고편 좀 잠깐 공개되는데 거의 스케일이 저 진짜 내셔널 지오그래피급이죠.
1: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다녀온 나라들이 모두 다 아름답고 경치가 굉장히 좋지만 예. 특히나 이번 그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연이 예. 장엄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저희가 굉장히 예능 아까 하이퍼 리얼리즘 예, 예. 리얼리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태 보지 못한 예능의 다큐멘터리도 예능적으로 소화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구나.
0: 맞아요. 맞아요. 예.
1: 그런 식으로 찍었기 때문에 볼거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0: 그 제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좀 체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동생들 앞에서 좀 그 지친 모습 안 보이려고 같이 따라 탑니다.
1: 아,
0: 처음에는
1: 대단해.
0: 화를 많이 내요. 뭐야 이게 지금 이게 이런 걸 짰어. 아 힘들어. 그러다가 말을 안 합니다.
1: 예.
0: 말 안 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한 다음에 이제 신을 찾게 됩니다. 신이시여.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코스가 있어요. 신을 찾으면 끝난 거예요. 예, 신을 찾으면 끝난 거예요. 신이시여.
1: 신이시여.
0: 저를 그냥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1: 맞아요.
0: 여러분.
1: 근데 항상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마지막 목적지 목표에는
0: 예.
1: 항상 같이 계셨던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0: 저는 동생들 특히 또 예. 우리 여성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추접스러운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들에게 추접스러운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인원 안 물고 올라갔습니다.
1: 진짜 대단해요. 예.
0: 진짜 우리 여성 스태프들도 우리 앞에 카메라만 감독님도 있지만 그 나이에 같이 가요. 그러니까 딸뻘이 가는데 아버지가 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넌 너무 힘들어서 미안한데 저기 이것도 좀

0: 아스팔트 평평 도로들이 아니다 보니까
1: 맞아요.
0: 8시간 이동하는데 차가 정말 비행기보다 흔들리고 이런 점들이 조금
1: 예.
0: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1: 20대 철없는 젊은이들한테는 추천을 하나
0: 네.
1: 가정이 있고 나이가 지금 다시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한다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예,
2: TV로 보시면 돼요.
1: 그러니까 일단 시청하시고 대리만족하셔라. 일단은 네, 그리고 용기가 나면 출발하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예, 예. 우리 저 대우 씨도 예. 나와 있는데요. 긴 얘기는 뭐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애청하시면 되고
2: 네.
1: 마지막으로
2: 네.
1: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예, 대우 형님 저희 또 함께 위대한 가이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앞으로는 조금 같이 간다면 또 편안한 나라에서 휴양 또 한번 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1: 네, 그런
0: 오늘 라디오 화이팅입니다.
1: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절대로 휴양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저 무진 씨도 함께한.

0: 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1: 격리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2: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1: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0: 자 인기 아나테이너 아나테이너는
2: 이제
0: 아나운서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방송인 방송인 우리 김디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라디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 좋아요?
2: 라디오 좋아하죠. 근데 예. 라디오라는 게 사실 직장처럼 이제 하는 거잖아요.
0: 근데 원래 직장 생활 했으니까.

0: 됩니다. 기대됩니다. 예,
1: 그래야 제가 또 다른 오재 갈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예, 예, 예. 자, 우리 저 김재호 씨와 함께하고 있고, 정치형 님이 주셨는, 정치형 님, 망원동 길에서 큰 배당 메고 걸어가시는 게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하셨는데, 김재호 씨는 이렇게 좀 여러 얼굴이 좀 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영석 PD랑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누구누구 좀 섞여 있어요?
0: 아까 뭐 소개해 주신 아니,
1: 본인이 듣는 것 중에서.
0: 저는 나영석 PD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예. 제일 많이 들어요.
1: 나영석 PD도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0: 근데 한 번도 못 뺐어요. 아마 둘이 만나면 둘 중에 하나 죽지 않을까요?
1: 아니요, 아니요. 근데 해볼 만한 게 나영석 PD님도 잘하지만 김대호 씨도 막상 막할 거예요. 왜냐면 또 젊으니까.
0: 예, 열심히. 예, 예. 영광이죠, 영광.
1: 자, 그 서상철 님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고품격 뮤직 토크쇼하고 뭔 상관이 하셨죠? 지금부터 상관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우리 저 고품격 뮤직 토크쇼답게 지금부터 김대우 씨의 음악 세계를 한번 심층 참구를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 다 털어가지고 지금 털 게 없어요. 그래서 김대우가 좋아하는 라디오쇼 선정 혼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에서 제일 잘 놀 것 같은 남자 연예 1위. 오, 김대우 씨를 위해 준비를 한 시간입니다. 이게 설문조 1위가 나왔어요? 아니, 아, 우리가 선정한 거구나.
0: 네.
1: 자, 김대우의 위대한 플리. 자, 김대우가 직접 골라온 첫 번째 애창곡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다시 만날 거야. 좋다, 이 노래.

0: 많이 해요.
1: 왜냐면 네. 방금 끼면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잖아.
0: 맞아요.
1: 안 그러면 안 나간다니까 그냥.
0: 물론 일이긴 하지만 그 네. 안에서 또 추억들이 생기더라고요.
1: 그렇지니까 예. 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직업이긴 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렇습니다. 예, 예. 네.
1: 자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예. 여행을 좀 다녀오시는데 그 중에서 멤버 중에 이제 메이트 중에서 이런 거 좀 제대로 짜고 부지런한 친구도 있어요.
0: 있어야 돼요.
1: 귀찮은데 막상 나중에 나중에 고맙다 그런다.
0: 맞아요.
1: 고맙다. 네. 내가 그래도 아이 그럼 그 친구들은 또 성격이 좋으니까 아 됐어 뭘 고마워. 그러니까 저 뭐 저기
0: 따라다녀야 돼요.
1: 병아리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래야 돼.
0: 아, 그럼요. 고맙다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1: 그런 친구들이 고마운 진짜. 거예요.
0: 맞아요.
1: 예, 자 다음 곡 갑니다. 마지막 곡이에요. 아 이거 요요 장안의 화제 아니에요?
0: I need this me.
1: 예 예. 저도 이런 노래 좋아하거든요.
0: 너무 좋아요. 예, 예, 예. 아 그리고 아일릿도 그 특유의 독보적인 그 세상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되게 중독성이 있어요.
1: 이게 BPM이 좀 빠르거든요.
0: 맞아요.
1: 요즘 저 EDM 씬에서도 이제 BPM으로 145, 150을 많이 틀어요.
0: 오.
1: 근데 춤추기가 힘들어요.
0: 맞아요.
1: 춤추기 힘들어요.
0: 그래서 이분들도 그 메인 안무 출 때는 진짜 거의 목숨 걸고 치잖아요.
1: 예, 예. 그러고 나 지쳐 눕는데 요새 트렌디한 그런 노래예요.
0: 너무,
1: 예, 너무 좋아요. 예. 한번 좀 들어볼까요?

0: 이 노래 뭡니까?
1: 아 이거 버즈의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2006년에
0: 네.
1: 이게 이제 우리 독일 월드컵 때
0: 네.
1: 이제 그때 이제 그 버즈가 이제 낸 노래인데요.
0: 네.
1: 응원가죠, 응원가.
0: 그렇죠.
1: 예. 이거 그 민경훈 씨가
0: 네.
1: 저랑 동갑이에요.
0: 아.
1: 84년생.
0: 네.
1: 그래서 이제 요 노래를 그때 당시에 그 굉장히 즐겨 들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 북중미 월드컵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월드컵에 맞춰가지고 예전에 이런 응원가들 아. 꺼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0: 좀 늦었는데 하나 만들까 EDM으로 만들까 했는데
1: 어 좋아요.
0: 아, 좀
1: 그리고 이번에 늦었어요. KBS에서 또 중계하잖아요. 또
0: 좀 늦었어. 아, 네. 중계나 나는 관련이 없어요.
1: 그래도 예, KBS 식구인데
0: 아쉽고 아니에요. 저는 객식구.
1: 아 객.
0: 객식구.
1: 예, 예, 예, 예. 객.
0: 언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1: 예.
0: 항상 조마조마해요.
1: 아 이거 진짜 저는 2002년 저 월드컵 세대거든요. 한해 월드컵 세대.
0: 예,
1: 고3이었어요.
0: 그쵸. 너 제일 좋을 때였네.
1: 예.
0: 난리 났겠네.
1: 고3 때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 소리 지르고 바로 재수 들어.

0: 자 여러분 6월 9일 8시 반 위대한 가이드 시즌3 꼭 한번 봐주세요. 여행을 감사합니다. 떠나요 에티오피아 비용.
1: 자 이쪽 오세요. 예.
0: 여러분 선... 감사합니다. 여행 네. 떠나세요.
1: 감사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여행을 떠나세요. 예, 아유 방송을 좋아하는구나. 방송을 좋아해.
0: 그래 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요.
1: 예예 예. 야 태호 씨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열심히 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게 뭐 나는 뭔가라고 이동화 씨, 서상철 씨, 아 진짜 김대호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이렇게 저 같으면 안 할 건데 아 와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네요.
0: 아 재밌게
1: 예.
0: 사는 거죠 뭐 재밌으면 되죠.
1: 단주가 신난 목소리를 못 쫓아간대요. 예. 김희화님도 보내주셨고 이 정도 생목이면 거의 무반주 아닌가요? 김정욱님 예 아직 매지 말고 인천공항으로 슝 잘 다녀오세요라고 김미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좀 대우 씨는 참 착한 게 여행도 이제 친 동생이랑 같이 함께 다니면서 부모님 보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우리 아이고. 형제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 효자기 때문에 또 김정욱 씨는 100%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자 오늘 저 함께한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0: 네.
1: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한 그 모습은 변하시면 안 됩니다.
0: 열심히 앞으로 하죠. 예. 변할 때가 있겠지만 예, 그때마다 예. 정신 차려야죠.
1: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0: 열심히 사세요. 저도 열심히.
1: 맞아요. 사과드릴게요. 이디오피아에서 제가 깽판 몇 번 쳤는데.
0: 정신 차려!
1: 알겠습니다. 네. 자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0: 잘 다녀오겠습니다.
1: 예, 위대한 가이드 다음 주 화요일 8시 30분에 MBC 에브리원.
0: MBC 에브리원.
1: 예, 많이 좀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호 씨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
0: 네 라디오쇼 고맙습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원

0: 비교지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자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6: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nilla.
7: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듯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김대호 씨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자꾸 자주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예, 호흡도 잘 맞게 되고 그 친구의 장점을 많이 알게 되는데,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가 성공합니다. 예, 자, 오늘 꼭꼭 K2의 유리의 성입니다. 날씨가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모든 게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0: 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작업이 정체로 굳어진 곳들인데요. 먼저 공항 쪽 올림픽대로 한강대교를 못 간 지점 노량대교 위 3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차선 변경이 많은 곳인 만큼 부근 크게 혼잡해서요. 뒤로는 영동대교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 잠실 쪽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선 차선을 긋고 있고 동호대교 1차로에서 녹지 작업 시작됐는데요. 뒤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동호대교 쪽으로 40분가량 꽉 막혀 있습니다. 같은 방향 강변북로는 성산대교 진출로 앞두고 1차로가 고장난 차로 차단돼 양화대교까지도 더딘 흐름이고요. 이후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 작업이 한창입니다. 반대 일산 쪽 가양대교 부근 1차로 막고선 충돌사고 처리하면서 성산대교부터도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며칠 전에 꽂아둔 꽃이 예쁘게 피면요, 꽃집 사장님들은 이런 마음이 든대요. 고객님에게 간 꽃도 이제 이렇게 잘 피었겠구나 하는 반가움? 안도 뭐 그런 마음이요. 저도 꽃 선물을 자주 받는 편인데 만개하는 시점에 누군가의 마음도 활짝 핀다고 생각하니까 관리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병 물갈이 깜빡하신 분들 저랑 같이 하시죠.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0: 6월 5일 금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으로 가인의 피어나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후를 함께하는 폴킴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꽃집 사장님들 이렇게 F적 모먼트 진짠가요? 아니면 내가 너무 F인가? 아니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아 우리 고객님에게 간 꽃도 이렇게 예쁘게 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꽃집 사장님들이 다시 보이고 진짜 모든 그 플라워리스트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플라워리스트 뭐 이렇게 꽃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진짜로 좀 알려주세요. 네, 오 너무 감동이에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크,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네, 어떤 기분으로 라디오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하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농사일 도와드리러 온 거라 새참 먹으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감자밭이라 그런지 새참도 온통 감자로 만든 음식이네요. 폴킴님은 감자 요리 좋아하시나요? 일단은 mashed potato 너무 좋아하고요. 감자 튀김 당연히 좋아하고요. 저 감자채 좋아합니다. 그 예전에 그 중국 그 지엔핑이라는 음식 먹으면서 네, 그 어떤 셰프님께서 이 감자채에 들어있는 걸 먹어라 라고 하시는 말을 듣고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감자 전도 좋아하고요. 감자 옹심 이런 것도 좋아하고 감자가 탄수화물이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리가 없겠죠. 아, 새참 맛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렇게 힘든 또 일을 해야지

해요 사장님. 저도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커피 못 마실 때마다 너무 서럽습니다. 폴킴님이 커피 주시면 차장님 앞에서 저도 질러볼게요. 저도 커피 좋아요. 그럼요. 이렇게 누군가를 안 사줄 거면 사실은 아무도 안 사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이 차사하다. 정말 차스사 반스 진짜. 네, 근데 냅둬요. 그냥 안 얻어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왠지 이분한테 얻어먹으면 생색낼 것 같아. 내가 안 먹고 말지. 내가 그냥 집에서 믹스 가져와가지고 타먹고 말지. 에휴, 커피 나가요. 8392님, 애견 미용사입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바로 퇴근하고 싶지만 우리 집 강아지도 너무 꼬질꼬질해서 씻겨주려고 같이 출근했어요. 아, 너무 귀엽다. 어떻게, 정말 갈색의 푸들 맞죠? 네, 푸들인 것 같아요. 아, 미용을 하셔서 그런지 애가 부잣집 강아지처럼 보이네요. 와, 또 식빵 모양 쿠션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손님 강아지는 신나는 마음으로 해주는데 왜 우리 집 강아지는 씻기는 게 귀찮을까요? 야근을 해야 하는데 커피 한잔 선물해 주시면 힘낼 수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에이핑크의 리멤버 듣고 왔습니다. 저는 노래랑 라디오 같이 겸업으로 하고 있는 DJ 폴킴입니다. 이시이 토모야님, 일본 분이신가 보다. 폴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한국어 공부 겸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알바 가는 길인데 형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 한마디 해줘요. 토모야짱 간바래. 간바띠야 간바띠야 간바띠야 간바띠야 그럼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언어 공부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외에 있는 수많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분들 다 여기로 모여. 송은경님께서 금요일은 아이들 모두 학원에 가서 남편이랑 단둘이 밥 먹는 날이에요. 모처럼 맛있는 거 먹자며 기대 중입니다. 전 뭘 또 만들어줘야 할지 고민이 가득입니다. 폴킴님이 추천해주세요. 또 어려운 거 추천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쵸? 네, 막 잡채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그냥 라면 어때요? 라면 쉽잖아요. 라면에 계란도 넣고 약간 토핑을 그 대신에 막 소고기 막 이런 거 구워가지고 올려서 먹는 거예요. 차돌 이런 거 구워가지고 올려서 먹고 파김치. 근데 파김치 먹으면 약간 관자도 같이 구워야 되거든요. 아, 메뉴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오붓하게 맛있는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게요. 성은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게 음악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음악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도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도 제목을 지금 답을 안 봤는데 조금만 더 들려줘요. 사람들이 지금 이거 실수로 오류 난 줄 알아요. 조금만 더 들려보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앞에 이런 게 있었나요? 몰랐네요. 저는 바로 알겠는데요. 근데 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실 곳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의 When I Move.

이 곡이 아니라는 거겠죠. 네. 오늘의 정답은 카라의 허니였습니다. 네, 새끼손가락 들고 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이 새끼손가락하고 엄지로 가는 거죠. 그쵸? 이거 약간 표절 아니에요? 좋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혜준이 형 표절했네. 카라 안 되겠다. 카라님이 거기 한번 나오셔야겠다. 이거 안 되겠네. 자, 5분 추첨해서 블루투스 이어폰 보내드릴게요.

사서 오래 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 혹해서 신차를 구매했는데요. 매달 나가는 할부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회사 열심히 다녀야겠어요. 그래요. 뭐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할 바에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할 바에 조금 보태서 이렇게 갔다가 네,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혼자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는 폴짝데이,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소개할 거고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받아볼게요. 6월의 첫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다가오는 여름에 가고 싶은 곳 혹은 뭐 갈 예정 있으시면은 그런 얘기도 다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168번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바다의 왕자.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혼자 폴짝, 둘이 폴짝, 여럿이 폴짝. 어떤 코너가 나올지 또 게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라요. 시키는 거 그냥 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퀴즈 위해서 폴짝폴짝 뛰어다닐게요. 폴짝데이. 깜짝 게스트와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또 저 혼자 여기저기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놀 수도 있는 그런 폴짝데이. 닉네임 이름이 익명이에요. 폴킨님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와이프가 여행 간다고 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아닌데요? 익명님, 왜 저랑 같은 그런, 네, 그런 불손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납득을 할 수 없고요. 동의할 수 없는 바입니다.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명님. 네, 어떤 점이 정확히 좋으셨는지 슬쩍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저만 읽을게요. 네, 안 읽어드리고. 네, 어떤 게 좋으세요? 침대가 넓다거나, 네, 아니면 소파가 너무 편하다거나, 아니면 TV가 오늘따라 되게 크게 느껴진다거나. 네, 제 얘기 아니니까 저는 익명님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성현님, 폴킴님 특징을 알았어요. 퀴즈는

이진아의 냠냠냠 듣고 왔습니다. 행개님께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항상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다음 역에서 내릴 것 같은 사람을 매 눈으로 찾아봅니다. 근데 가끔 안 내릴 거면서 전광판을 힐끔거리고 자세 고쳐 앉고 주변을 살피며 내릴 것 같은 사인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몇 번 속았는데 이제 그분 얼굴을 외워서 그쪽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그분한테 속을 때마다 생각났던 노래 데이브레이크의 아들었다 났다 아들었다 났다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뭔가 이 눈치 싸움을 해야 돼요.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게 이제 주차할 때 요즘에 주차 자리가 진짜 없는 경우들 많아요. 분명히 이렇게 돌다가 저 차 나갈 것 같아. 그리고 분명히 차 쪽으로 지금 걸어가셨어요. 혹은 라이트를 막 켰거나 근데 안 나가. 근데 너무 웃긴 건 아 한참 기다리다가 안 나가구나 하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 뒷차가 거기로 들어갑니다. 네, 기다림이 위덕입니다. 네, 그래도 얼굴 외워서 안 속으시겠어요? 6242번님, 저는 파워피 무계획자입니다. 계획 없이 어디든 떠나는 것을 좋아해서 자동차 트렁크에 웬만한 짐이 다 있습니다. 언제든 1박 2일이 가능할 정도로요. 근데 오랜만에 차 안을 정리하다가 우리 아이들의 베개랑 내복까지 있는 거 보고 빵 터졌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이거든요. 보통 이쯤 되면 사춘기가 오던데 언제

이 신청합니다. 나비처럼 폴폴 날고 싶으신 거겠죠? 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하네요. 골든. 그 아픈 버전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죠? 아, 뒤에 있다 하고 기억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퀴즈 타임. 오늘의 폴짝 퀴즈. 아주 쉽습니다. 객관식이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추첨할 거고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방금 스매싱님께서 YB의 나는 나비를 신청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YB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제 목소리로 힌트를 줄 거라는 그런 기대 품어보세요. 1번 Young Boys. Young Boys. 2번 여의도 밴드. 괜찮다. 여의도 밴드. 3번 윤도현 밴드. 윤도현 밴드. 네. 4번 Yellow Banana. Yellow Banana.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YB의 풀네임을 맞춰보는 겁니다. 1번 Young Boys, 2번 여의도 밴드, 3번 윤도현 밴드, 4번 Yellow Banana. 저희는 노래 듣고 정답 발표할게요. YB의 나는 나비.

YB의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 발표하기 전에 기억났어요. 우리 스매싱님 아프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아.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라붐의 상상 더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날, 폴짝데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 안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모아뒀다가 저희가 또 다음 폴짝데이 때 소개해 드릴 거니까 우리 기대해보자고요. 0142번님, 우리 둘째는 엄마 바라기였어요. 저를 너무 좋아해서 둘째는 제 행복이자 에너지였죠. 근데 그런 둘째가 중2병에 걸려서 저를 힘들게 하네요. 2병 빨리 완치되겠죠? 약이 있다면 먹이고 싶어요. 보이넥스도어의 No Doubt 신청합니다.

0: 보이 넥스도어의 No Doubt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한 폴짝대, 이제 그만 폴짝폴짝 돼볼게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광고 고고고!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는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0: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쪽 서하남 4차로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또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 부근 6차로 작업 꾸준해서요. 송내 쪽으로 정체 꾸준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인터넷 라디오 모든 인쇄 가능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라디오 같이 들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우리 뷔페 가면 샐러드부터 천천히 먹어야 된다지만 사실 여러분 그거 되세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저는 바로 LA 갈비 쪽으로 전진합니다. 에에 그냥 계속 고기 코너로 갑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에는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후식 이런 거 없어요. 다 메인이야. 그쵸?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사연 만나볼까요? 3422님. 오 마이 갓! 가비 언니! 매력에 뒤늦게 빠져 나오는 프로그램 몽땅 보고 있는 40대 아줌마 팬이에요. 라디오 DJ가 가비님이라니. 이거 실합니까? 지금 가비 언니 라디오 들으니까 막 놀러 온 것 같고 신나요. 앞으로 쭉 듣겠습니다. 사랑해요 가비 언니. 가로치고 멋있으면 어려도 다 언니라고 해주셨어요. 342님, 제 매력이 어떻게 이렇게 빠지시게 되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헤어나오실 수 있으겠어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지 저희 한번 전화통화를 해볼게요. 3422님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2: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저는 그냥 아기 셋 키우고 있는 네. 엄마의 40대 엄마예요.
1: 세 명이나 있으세요?
2: 네네네.
1: 근데 목소리가 엄청 네. 젊으세요.
2: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조금 젊은 척 하는 거예요.
1: 그러면 원래 목소리가 따로 있으세요?
2: 네, 있어요. 근데
1: 진짜?
2: 오늘 그거 안 하려고.

0: 친구한테도 들려줄게요. 진짜 이거
1: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0: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이.
1: 아, 너무 감사. 이게 막 느껴진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게. 어떡해.
0: 네, 저 진짜 가비 언니라고 하면서 막 응원 많이 할게요. 진짜 나이는 많지만.
1: 그, 아유, 언니라고.

0: 그래요 네. 우리.
1: 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해요. 오늘도 육아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0: 사랑해요. Love you. 네. 아 너무 어떡해. 이렇게 귀여운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나 지금 미치겠어요. 진짜 너무 사랑스럽죠. 그럼 또 사랑스러운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네 가비의 부름타기.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사연 소개되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많이 많이 드리니까요. 저한테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 뭐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3723님, 아들과 아이스크림 먹으며 선풍기 앞에 앉아있는데요. 오늘 학교에서 분명 시험을 봤다고 했는데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닮아서 입이 무거운 걸까요? 일단 평화를 위해 조용히 넘기겠습니다. 어머님, 네, 넘겨주세요. 모르는 척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고맙던지요. 나중에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 시험 본 거 알고 있는데 안 알려주네, 우리 애기가. 이유가 있겠죠. 다음에 더 잘하면 되겠죠. 엄마가 안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러면 아, 엄마가 알고서 모른 척 해준 거구나 하고 더 고마워지더라고. 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 거랑 다 관심이 있는데 내가 그냥 오늘은 넘어가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네, 오늘 또 침묵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수진님, 20년 동안 길렀던 머리를 단발로 잘랐어요.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해줘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소개팅 있는 날이에요. 나의 반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레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반쪽이 되면은 이제 어수진님 이제 반쪽이 되면은 또 나중에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에이.

단발로 잘라서 잘 어울리면 또확 이미지 달라지는데 어떻게 또잘 어울리실지 궁금하네요. 근데 오늘 소개팅 해가지고 잘 되면은 또 사연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또안 돼도 또 사연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후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556님, 점심 먹고

먹고 혈당 스파이크 올라와서 모니터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제가 자는 걸 전부 목격한 것 같은데 이거 어쩔까요? 에, 어머 어떻게 조금 창피하게 나겠다. 아 근데 자는 걸 목격하진 않고 그냥 어 뭘 떨어뜨렸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혈당 스파이크 우리 좀 자제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샐러드 먼저 먹는 걸로 저랑 약속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0: 얼마나 시끄러운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하이 게스톰! 오늘 인터넷에 떠다니는 핫한 이야기들 핵심만 쏙쏙 긁어다 줄 수 있어?
1: 네, 환영합니다.

0: Okay, next news.
1: 네, 드디어 티켓팅으로 유명한 콘서트 예매에 성공했다는 0977님의 사연입니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손 덜덜 떨며 새로 고침을 반복하다가 포기 직전에 기적처럼 좌석 하나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결제 완료 화면 보자마자 소리 질렀다며 요즘 운은 다 쓴 것 같지만 너무 행복하다고 전해주셨네요.
0: 오 대박. 난 이런 거 성공하는 사람 진짜 부럽더라. 게스통 나중에 티켓팅도 좀 대신해 줄 수 없어?
1: 직접 티켓팅은 불가능하지만 서버 속도 체크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뭐야 그런 체크 필요 없어. 티켓팅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300개 붙이고 있어요. 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 실수라 상사 눈치 보면서 일하고 있는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요. 가비씨 위로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윤인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무 철렁했겠다. 근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일하다가 한 번쯤은 실수해요. 두 번, 세 번 더 많이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희 님, 일부러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우리가 실수로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의도가 없었다면 저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스티커를 일일이 붙인다라는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면 괜찮다고 봐요. 또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니님이 열심히 붙이는 건데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죠. 도망 안 가고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건데 정말 멋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일단 수습은 해야 돼. 그러니까 절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잠깐 죽어있다. 나는 지금 기계다. 그냥 스티커 붙이는 기계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서 붙여봅시다. 알겠죠? 괜찮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가비 윤인희님 편으로 다이브.

자취방 계약 기간이 다가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월세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비싸서 당황스러워요. 부모님 찬스도 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보탬을 못 해주실 것 같거든요. 휴, 왜 이렇게 다 비싼 걸까요? 마음에 드는 방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성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방 구하는 거 정말 힘들죠. 게다가 또 마음에 드는 방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집을 볼 때 되게 약간 까다로운 몇 가지들이 있어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메일도 무료예요. 또 저희 슈퍼라디오 홈페이지도 활짝 열려 있어요. 저희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0: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2: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장 쓱 닦고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가비의 Super Radio. 잠시 후에는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함께합니다. 오늘이 슈첼라 마지막 날인데요. 오랜만에 다시 뭉친 치아와 함께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3부로 가 있을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 도로 곳곳이 혼잡한데요.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동부간선로 우정부 방향 장안교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정체입니다. 반대 성수 쪽으로는 성동분기점 지나 1차로 막고 공사 중인데요. 주변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호대교 지나는데 50분 이상 걸립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이동량이 많고요.

0: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3부 시작됐고요. 3부 첫 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쿨 썸머 콘서트 실황 버전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슈퍼라디오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우리들만의 코첼라 슈첼라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벌써 너무 아쉬운데요. 이런 슬픈 마음을 달래줄 오늘의 우리의 헤드라이너. Oh my god. Are you guys ready? 여성 3인조 자그마치 15년 만에 재결합한

0: 맞아요. 맞아.
1: 제가 새벽 5시까지 있었거든요.
0: 끝까지 계셨어요?
1: 거의 다, 그러니까 아침 7시인가 뭐 아. 아침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는 새벽 5시까지 있었는데 와. 같이 막 피자 나눠 먹고 아. 피자 주셔가지고
0: 좋았겠다.
1: 막 열심히 호응하고 또 되게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0: 네. 아이키 언니가 또 씨아님의 팬이었다고 네. 엄청난
2: 네, 맞아요. 네. 남편분께서도 맞아요. 잘 챙기셨다고 맞아요. 말씀해주시더라고요.
0: 네. 맞아 아 네. 그랬구나. 네.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키 언니도 되게 멋지게 나왔더라고요.
1: 네.
2: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진짜.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보면 또 놀리거든요. 언니 뮤직비디오 찍었더라 이렇게 또 보면 얘기할 거리가 생겨가지고 네. 네. 한 15년 만에 컴백에 11곡을
1: 네.
0: 11곡을 담은 네. 정규 앨범 준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얼마나 걸리셨어요?
2: 원래는 오래 걸려야 되는데

다들 이제 좋은 쪽으로. 보통 노래 부를 때 그룹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파트에 이제 다른 분이 부른 게 그 전에 들리잖아요. 제가 네, 녹음하기 네, 전에 네, 그러면 네. 이제 들을 때마다 늘었고 오 좋은데 이제 이렇게 좀 그러면서 저도 더 이렇게

0: 을 받아야지 20주년이니까 우리 진짜 네. 해보자 하고 네. 이렇게 모이신 거구나.
1: 네. 네. 팬들을 위해서 한번 하자 이렇게. 네.
0: 아, 세 분이 씨앗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셨는데 네. 남규리 대표님, 네. 김현지 상무님, 아, 이보람 전무님이 되셨다고. 이게
1: 아니 바뀌었어요.
0: 바뀌었어요. 아, 바뀌셨어요.
2: 네. 김현지 전무님이고 전무님. 제가 상무예요.
0: 전무님. 아, 아, 주식회사 씨앗을 또 이렇게 설립을 하셨구나.
1: 네. 설립했습니다. 씨앗 엔터테인먼트.
0: 아, 그래서 너튜브에 이렇게 채널이
2: 맞아요.
0: 아, 네네네. 봤거든요. 아, 네. 설립 초반에는 법카가 없었다고 하시던데. 지금은 아,
1: 지금도 없습니다.
0: 지금도 없어요.
2: 아직 없습니다.
1: 어떡하네.
0: 아, 회사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운 네. 점도 있으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아, 만드신지?
1: 아니 일단
2: 진짜 네. 얼마 안 됐고
1: 진짜 네, 맞아요.
2: 자금이
1: 지금 일단 지출이 많습니다.
0: 아 그렇죠. 네. 처음엔 또 지출이 많을 수밖에 네. 없네.
1: 그 언제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
2: 아 열심히 뛰어봅시다.
1: 그럼 투자는 언제 되는데?
2: 자꾸 저에게 투자를 투자 유치를 해오라고 해서 가장 아~ 어려운 걸 맡겨두고
0: 아 투자 아, 와,
2: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잠시 시선 회피.
0: 그럼 저희
1: 투자를 네.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의외로 또 잘 못하셔도
0: 투자를 받아오려면 막 계속 만나고 설득해야 되죠.
1: 그렇죠. 그럼요. 저희는 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0: 네.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네. 제가 오늘 얘기했을 때 만 원이라도
2: 제가 내겠습니다. 만 원 내겠습니다.
0: 행사를 잘 많이 돌고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 어떠십니까 전무님? 네.
2: 그럼 행사를 좀 잡아볼까요?
0: 네. 행사를 잡아서 네. 자본을 좀 만들고 네. 그렇게 좀 한 다음에 영업을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연진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실까요?
2: 전 I입니다.
0: 아 그러면
2: 그 I 중에 I예요.
0: 쉽지 않아.
2: 근데 제가, 가장 네. 어려운 거를 저에게 네. 맡기셨어요.
0: 제가 봤을 때 영업은 보람님이 잘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밖에서 네네. 네. 아, 그러니까 목 괜찮으세요? 뭐
1: 약장수처럼
0: 했는데 바로 약장수. 약이랑 캔디랑 다 알려주셔서 저 맞아, 지금 맞아. 바로 지금 살려고 적어놨거든요. 영업은 제가 봤을 때 보람님이 하셔야 되는
1: 거 같아요.
0: 그러니까 아주 정으로 승진하나요?
1: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리고 연진님이 이렇게 다 감싸주시면서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예, 전략 짜시고
1: 걸어다니는 병원
0: 아 아프셔가지고 네. 아주 이렇게 컨디션이
2: 아 네 제가
1: 노래를 힘들게 부르잖아요.
2: 여러 가지로 저 노래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병원 신세를 많이 치고 있어서
1: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잠깐 쉬시게 하고 네. 둘이 뛰자
0: 아무래도 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1: 네, 네, 네.
2: 그래요 저도 어떻게든 네. 해보겠습니다
0: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큰 투자 받길 바라면서
1: 네, 감사합니다
0: 시아의 라이브 또 들어봐야겠죠 이번에 들려주실 곡이 결혼할까요 인데요 아 시아가 갈라놓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이게 서로 붙여놓는 유일한 네. 노래라고 네. 남규리 씨가 또 18년 팬을 네. 위해서 이 노래를 결혼식장에서 불러주셨어요
1: 맞아요
0: 오, 되게 좋아하셨겠다
1: 네 저도 너무 떨렸는데 네.

0: 생각은 안 했던 네. 것 같은데
1: 진짜요? 그냥 노래가 너무 좋다.
2: 노래가 너무 좋다.
3: 아, 맞아. 너무 좋은 곡을 주셔가지고 엄청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1: 네. 우와 이게 대. 저 지금 약간 충격적이에요. 사실 저 데뷔곡이라고는 모르고 있고 이 노래 자체만 아~ 알고 있었는데 이 절절한 이 절절한 거를 데뷔할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0: 아기 때
1: 이 절절함. 맞아요, 맞아요. 몇 살이셨어요 이때가?
0: 20살
1: 저희가. 20살이 뭘 한다고 지금? 이런 감정을.
0: 와.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음악만 네. 나왔을 때 네. 저희가 엄청 나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0: 그나마
1: 좀 순한 맛으로
0: 순한 맛으로 한 게 지금 그 생을 마감하는
1: 그게 순한 맛이구나.
0: 네, 맞아요.
1: 아 저는 근데 늘 궁금했어요.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 보면은 네. 뭔가 대사를 하고 되게 절절하게 하시는데 저희는 안 들리잖아요. 네. 노래가 나오니까 네. 근데 대사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0: 거의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거의 바로바로 바로 디렉션.
1: 그러면 감정만 주시는 거예요?
0: 감정만
1: 그냥?
0: 주 여기서 어떤 상황이야. 뭐 아니면 이런 식의 대화 대사 정도 해줘라고 그냥 흐름만 주시면 네, 그냥 거기 안에서 갖고 하는 거예요.
1: 그러면은 네. 자 여기서 너네가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씬이야 이러면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프리스타일로 하시는 거예요?
0: 그쵸 그러니까 그럼 그러면 헤어진 상황이야 그러면 네. 근데 이유가 뭔데요? 라고

0: 데뷔하기 전에.
1: 데뷔하기 전에. 네. 아, 이게 또 노래방에서 부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잘 부르는 팁이 혹시 있을까요?
2: 이 노래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전주가 나오는 순간 다 그 네. 드라마의 장면을 떠올리세요. 네. 그 드라마를 떠올리면서 부르면 어~ 잘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거는 거의 어. 이제 수능 만점자들이 교과서 위주로 그런 그런 다름이 없는데 아 저 지금 마음이 지금 몽글몽글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너무 소중한 추억이에요. 아유, 이 노래는 어,
2: 저도요. 저한테도
1: 너무. 근데 저 듣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런 감정 느끼시는 분들 아. 많을 거예요. 이 노래 들으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슈첼라 지금 네 이거 거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노래를 또 들어야지요. 이번에는 그럼에도 우린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죠?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2: 아, 네. 그럼에도 우리는 저희 씨아가 네. 다시 오랜만에 뭉쳐서 네. 선공개 곡으로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내게 된 곡이에요. 오, 정규 앨범을 내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20주년을 기념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 네, 냈던 곡이고 네. 또 그럼에도 우리라는 곡은 저희의 이야기로 쓰여진 아. 곡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린인데요. 네, 그래서 또 가사가 또 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의 이야기를 담았으니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고

0: 시아의 그럼에도 우린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여기가 우리들만의 코첼라죠. 네, 여러분 인정하시죠? 가비의 슈퍼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시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아가 여성 3인조의 대명사 같은 팀이잖아요. 저는 늘 3명이었으니까 그 3명이 주는 뭔가 에너지가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면 뭔가 많아, 분산돼. 2명이면 둘한테만 너무 구속돼.
1: 아, 그건 뭔지 알아요.
0: 뭔지 알죠?

0: 원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가비의 슈퍼라디오.
5: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비의 스페셜 기프트들 어떤가요? 다 가져가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모두 드릴 테니 전부 가져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5일간의 여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슈첼라를 빛내주신 딕펑스, 데이브레이크, 원위, 안예은 씨, 안신혜 씨, 그리고 오늘 나와주셨던 시아까지 정말 모두 너무 감사드려요. Thank you so much. 슈첼라 하는 날이면 끝곡도 라이브 음원 들려드렸었죠. 오늘은 H.O.T의 행복 콘서트 앨범에 수록된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럼 바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이동량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지나 3차로에 공사하면서 연희램프부터 여파받고요.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 지하차도 출구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작대교 지나 4차로의 공사 간창인데요. 성수대교부터 쭉 속도 내기 어렵고요. 이후 서강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노우지에서 시작된 정체 송내까지 이어지고 반대쪽으로도 시흥부터 송내까지 답답합니다. KBS 쿨 FM 57번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0: 네.
1: 자, 프라이 프라이 프라이데이, 여러분의 금요일 오후에 미스터 라디오가 왔습니다. 자, 졸리고 피곤하고 따분한 분들 일단은 소리 질러.
0: 자,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까지 오는데, 아니, 금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 진짜 피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1: 그렇죠.
0: 그러나 또 주말을 기대하면서 파이팅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미라의 6월은 이렇게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데 오늘도 컵빙수 이벤트 갑니다.
1: 네.
0: 모든 미라클이 컵빙수를 한 번씩은 맛보는 그날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빙수야. 네. 모두에게 가주렴.
1: 6월을 맞아서 월화수목금토일

0: 컴퓨터가 하나하나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등수 받으실 분 발표는요 방송이 끝나고 미라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리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도 빙수 이벤트 하니까 6월 한 달 쉬는 날 없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제일 1등으로 누가 공 게시판에 남기는지를 보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여기서 깔끔한 방송에서 나오는

0: 1번 음식물 분쇄 처리기, 2번 통기타, 3번 주유상품권, 4번 자동차 블랙박스, 5번 나트랑 항공권.
1: 네. 정답 보내실 곳은요,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아이스 라떼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그렇습니다.
1: 그 선물이.
0: 그게 그때 이제
1: 이사를 갈 때마다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나.
0: 남창이 솔로 그 음원 발매 기념으로 저희가 CD를 구웠죠. 그래가지고 구워가지고 직접 구워서 포토카드를 넣어서 보내드렸던 그 기억이 나네요.
1: 네.
0: 한 장만 레어템으로 정수영 포토카드가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거 누가 받으셨죠? 아, 우리
1: 서정훈님. 서정훈. 아, 네, 그러네. 제가 딱 알잖아요.
0: 우리 매일 오시는 서정훈님이 또 받아가셨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0: 김수숙님, 양주환님, 김인기님, 3658님, 9809님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지요.
1: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2827님 1년 만에 미라 들으러 왔습니다. 아유, 두 분 아직도 계시네요. 처음 방송하실 때부터 들었는데 아직까지 하고 계시다니 두 분이 좀 다시 보여요. 저도 다시 미라 열심히 영원히 들을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2827님 1년 만이면 뭐 사실 저희 뭐 7년 동안 하다가 지금 8년째인데 네. 네.

0: 느낌이 들더라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1: 제가 또 이제 옥스퍼드 하니까 예. 사실 또 발리 여행 가서 먹었던 그 옥토퍼스. 참 그 문어조림이 맛있었어요.
0: 그러니까 옥스퍼드에서 또 옥토퍼스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1: 옥스퍼드에서 옥소
0: 예? 아니 그런 문어 발식 토크 저는 이거 좀 아니라고 봅니다.
1: 그 문어조림 진짜 부드러웠어 발리 거는. 한국에서 먹었는데 그렇게 부드럽지 않더라고. 좀 졸여져 있더라고.
0: 좀 달라요.
1: 딱딱해져 예, 있더라고.
0: 그래 맞아요. 자 아무튼 우리 김서영님 유학생활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고 자 우리는 10cm의 노래 그라데이션 함께 들을게요.

0: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1: 그렇습니다. 자, 우리 황주민님께서는요, 5살 그리고 8개월 아기 둘을 육아 중입니다. 네. 5살인 첫째가 요즘 말썽을 많이 부리네요. 그럴래요? 육아 정말 너무 힘든 것이네요. 아침에 남편이 안아주는데 눈물을 주룩주룩 쏟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든 요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5살 정도 되면 막 이제 뭐 말도 잘하고 뭐 이러니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떼쓰고 막 그럴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0: 혼을 안 내고 키우시려고 노력하시나 봐요. 우리 때는 뭐 바람만 불어도 꿀밤을 맞았는데.
1: 아, 우리 때는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0: 우리 때는 뭐
1: 형 옛날에는 그 빨개 벗겨갖고 집 바깥에 막 쫓아내는 거 이런 거 왜 그렇게 진짜 많았었어.
0: 근데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네. 나는 말썽을 피운 것 같아요. 어, 그때는 제가 뭐, 어릴 때가 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계속 뭐라고 하고 나도 뭐라고 하는 걸 계속 또 어긋나게 거슬러서 또 뭐 행동하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역대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드쇼
3: 박명수의 레디오쇼 출발
4: 다시 갈게요
3: 신동
2: 리옥도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디오쇼
3: 출발
4: 그렇지 재미있지 않으면 저 취급을 안 합니다 박명수의 레디오쇼
5: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6: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5: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6: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그래도 커피의 아버지는 나지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분노가 콸콸콸.
1: 분노킹 레전드 오브 레전드 속에 선물까지 받는 퀴어사.
0: 퀴즈를 풀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선물 갑니다. 퀴즈 고고.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주인공이 회사에서 이걸 선물로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이분이 사내 공모 이벤트에서 1등을 해서 선물로 이것을 받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주인공이 받은 1등 상품,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무거나 찍지 마시고요. 분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선착순으로 뽑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정답 보내주세요. 네,
1: 지금 찍지 마시고 네. 저 보고 하셔도 됩니다. 듣고 하셔도 됩니다. 자, 1번 골프우산, 2번 크리스탈 상패, 3번 50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4번 소형 자동차.
0: 정답 보내실 곳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날의 분노 속으로 가보시죠.
0: 분노가 콸콸콸.
2: 미라클, 내가 쪼잔한 건가 속이 좁은 건가, 근데 왜 서운한 거야? 무엇입니까 도대체? 남창희 씨 설명해 주세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20년 정도 만나는 동안 친구는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남편도 회사 잘 다니고 잘 살고 있고, 근데 저는 남친도 없고 맨날 일하느라 바쁘고 언제부턴가 서로 생활 패턴이 달라지니까 자주 만나기가 힘들

0: 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시간 맞춰서 한 번씩 보는데요. 얼마 전에도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제가 친구네 동네로 갔어요. 그런데요.
1: 남순아 이리 와. 빨리 와. 야 빨리 좀 와. 좀 이따가 애들 수영 끝나는 시간 맞춰서 픽업 가야 된다고. 시간 없어. 1분 1분이 아까워. 빨리 오라니까.
0: 아 갑자기 오라고 해서 급하게 오느라고 정신없이 왔어. 이 동네끼리 일방통행이라 올 때마다 헤매는 것 같아.
1: 아유 얼른 커피나 마시고 나는 먹을 거야. 네가 살아 늦었으니까. 나는 남편한테 용돈 받아 쓰는데 너는 네가 돈 잘 벌잖아. 내가 잘 마실 테니까 사줘.
0: 아 그래 뭐 커피 사줄 수 있지. 너 아라고? 알았어. 잠깐만. 어머 이게 뭐야? 와 대박.
1: 왜 그래? 뭐,
0: 대박이다.
1: 뭔데 대박이야? 왜 그래?
0: 어떻게 너무 좋아. 난 너무

0: 리조트권이었거든. 50만원 상당에. 나 그거 됐대. 와, 리조트가 숙소가 45평짜리래. 대박이지. 정순아, 우리 케이크도 먹자. 아, 너무 좋아.
1: 리조트 숙박권? 와, 진짜 부럽다. 진짜 된 거야? 진짜야? 어디야? 우와, 이 리조트야? 우와, 나도 가보고 싶다. 너무 좋겠다. 진짜 가보고 싶다. 진짜 너무 좋겠다. 가보고 싶다. 진짜 너무 좋겠다. 가보고 싶다.

0: 없지. 시간 없지 않나? 그러다 기한 넘겨갖고 또 못 쓰는 거 아니야? 기한 넘길 것 같지 않나? 그러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냥 대신 써줄까? 나 주면 안 될까?
1: 뭐라고?
0: 아니 우리 남편 회사가 어려워갖고 지금 휴가 보내서도 한 푼도 없고 애들은 뭐 어디 놀러 가자는데 뭐 갈 데도 없고. 근데 야 거기 가면 너무 좋겠다 진짜. 야 그거 갖고 있다 날짜 지나서 못 쓰면 휴지 되는데 괜히 휴지 조각 돼서 울지 말고 나 주고 차라리 생색내. 우리 애들이랑 내가 잘 써줄 수 있으니까.
1: 그래? 아 그치 뭐 나는 갈 시간도 없고 같이 갈 남자친구도 없고 가려면 뭐 너랑 가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0: 난 가족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럼 나 줘. 나한테 주면 내가 내 가족들 편안하게 잘 저기 챙길게. 너 대신 잘 써주면 되지. 잘 쓰는 사람한테 주는 게 가장 실용적인 거 아니야? 가서 풍경 사진 많이 찍어 보낼게. 남순아 미리 고마워해도 돼? 빨리 나한테 이렇게 일단 보내봐봐. 내가 좀 보게. 얼른. 어 고마워 고마워. 어머 여기 진짜 너무 좋겠다. 너무 가고 싶었는데 남순아 진짜 고맙다 사랑해.
1: 순간 고민할 새도 없이 뭐에 홀린 듯 50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이 제 폰에서 정순이 핸드폰으로 전달이 됐어요.
0: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어머 그것을 지금 시간 몇 시야. 어머머 이거 정신 팔려가지고 얘들 픽업 가야 된다. 남순아 커피 가면서 마실게. 언니 이거요 갖고 나가는 걸로 좀 해주세요. 테이크아웃. 네 남순아 내가 조만간 밥 살 테니까 시간 정해서 다시 보자. 오늘은 가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보자. 안녕.
1: 그러고는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정순이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밥을 사겠다고요. 사실 뭐 그 숙박권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50만원짜리라 저도 내심 최소 고기 정도는 얻어 먹어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0: 남순아 우리 남편이 너한테 진짜 고맙다고 전해달래. 거기 리조트 남편도 너무 가보고 싶었대. 근데 이게 얼마짜리야? 45평이면 우리 가족이 가면 딱이다 야. 아니 그 숙소 앞에 애들 수영장도 있더라고. 와우. 야 내가 밥 한번 진짜 멋지게 쏠게. 언제가 좋겠어?
1: 나는 주말 빼고는 괜찮은데 평일에 맨날 야근하니까 주말엔 자꾸 집에 누워있기만 되더라고.
0: 그래 어쩌지. 나 주말이 좋긴 한데 그럼 다음에 먹을까? 너 시간 될 때? 아, 좀 아쉽다. 밥을 꼭 사주려고 그랬는데. 나 숙박권 받고 그냥 뭐 모르적 튕기고 그런 거 아니다 진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1: 아 그러면 뭐 내가 주말에 한번 갈게.
0: 어 그래? 주말에 시간 돼? 피곤하면 쉬어도 되는데 되겠어?
1: 아니야 갈게.
0: 좋아 좋아.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보자. 너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고기야 회야? 뭐 아니면 뭐 저 프랑스 걸로 먹을까? 해바당 고기 쪽이야?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그래 알았어. 우리 동네 완전 맛집 있으니까 거기 가야겠다. 거기 고기 맛집이니까 거기 줄도 서 있어. 사람 되게 많아. 거기로 가자.
1: 정순이가 고기 사준다는 말에 그날은 아침도 간단히 먹고 정순이 동네로 갔고 그렇게 정순이를 따라서 골목골목을 누벼가며 도착했는데요. 근데 그곳은 예전에 가봤던 쌀국수집

0: 그래도 아, 해요 빨리.
1: 예전에 쌀국수 너 좋아한다고 내가 쌀국수로 저장해놨거든. 근데 여기에 고기를 엄청나게 실하게 올려놓잖아. 깜짝 놀래. 그냥 고기 볶음이야. 그래서 고기 풍성하게 많이 올린 거 보고 너처럼 고기 좋아하는 애들이 여기 쌀국수 먹으면 환장한다. 쌀국수 먹었는지 고기를 먹었는지 헷갈린다고.
0: 그래 그래 뭐 나 쌀국수 좋아하지. 쌀국수 위에 올라간 것도 고기 맞지 뭐.
1: 여기는 기본 쌀국수가 맛있다.
0: 기본?
1: 여기요 쌀국수 두 개요. 아니 아니 다른 거 많이 들어간 거 말고요. 그냥 기본. 네네네. 양지차돌 들어간 거 이걸로. 네 많이 얹어주세요. 9,000원짜리 두 개 맞아요. 사이드? 너 사이드 필요 없지? 없어요. 위가 작아가지고 하나도 겨우 같이 나눠 먹는데 뭐. 남순아 쌀국수 하나 먹고 옆에 차 마시러 가자. 응? 그거 되게 맛있다. 밥은 내가 샀으니까 커피는 네가 사라. 나는 수박 주스. 옆에 수박 주스 진짜 맛있게 하는 데인데 나는 와 정말 너무 달달하고 수박 100%로 갈아서 만든다고. 어, 국수 나왔네. 남순아 얼른 불기 전에 빨리 먹어.
0: 야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뭐 쌀국수를 좋아하긴 하지.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황당한데? 너무 서운하고? 야 우리가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이건 아니지 않니? 50만원짜리 리조트를 가져갔으면 그래도 굽는 고기 소고기까진 바라지도 않아. 삼겹살 정도는 사줘야지. 어? 야 9,000원짜리 쌀국수 하나 사주면서 수박 주스를 나보러 사라고? 어? 이거 아주 얄미운 애네. 어? 아주 꼴배기 싫은 애야. 야 이걸 그냥 확 진짜 우리 좀 최소한의 양심은 좀 챙기자. 양심은 알았냐? 이 양심 불량아!

0: 얘기. 진짜 그렇습니다. 열받는 얘기죠. 네.
1: 아 이런 친구 정말 아 힘듭니다 진짜. 네. 자 여러분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방송이 끝나고 홈페이지 선곡표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분노가 꽉꽉 쌓인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사연은 콩이나 문자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트러블메이커의 노래입니다. 트러블메이커.

전국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0: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0: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0: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2부가 끝나갑니다. 자, 이제 남창희 씨 3부의 첫 곡이 어떤 노래인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1: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웃어봐. 웃는 여자 중에 네가 제일 예쁜걸.
0: 조남지 사운드 혹은 조남지 사운드.
2: 그렇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 여러분들 맞춰주시고요. 재미있는 오답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금요일 퇴근길 정체 속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김포 5차로에 버스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5포 3터널에는 차량 화재 사고 처리 중인데요. 부경인부터 여파받고요. 이후 초이부터 강동고덕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분기점이 사고 나서 4차로 통행 어렵고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로 우정부 방향 군자교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하고 이후 중랑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사랑

0: 가사를 같이 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작사가로 음악의 장 생각 있으십니까?
1: 장르가 워낙에 음악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제 길이고 예. 우리 또 긍디님은 긍디님이 안 했죠.
2: 작사는 안 하겠습니다.
1: 아 긍디님은 음악
2: 스트레스 받습니다. 글을 써야 된다는 자체가
1: 아 그렇죠.
2: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0: 그래요.
1: 됐어요. 서로 하기 싫어하네요. 네,
0: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예. 자 미라클 4874님이 오랜만에 지조 씨 아버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3: 잘 해라 임마.
1: 네. 아, 또 아버지의
2: 이,
1: 또
2: 이 아버님 예. 목소리가 사람이 기운이. 힘이 나게 해요. 예. 예. 약간 더 열심히 해야겠다.
0: 그러니까
2: 이게 뭐 짜증나서 열심히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더 뭔가 좀 불타오르게 한다.
1: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효과음을 들으면요 성적이 좋더라고요. 예, 오늘도 좀 기대해 봅니다.
0: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대결 논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네.
0: 승점부터 정리해 볼게요. 남창희 5, 윤정수 6, 지조 7.
1: 예스.
0: 지난주에 지조 씨가 돌림판을 잘 돌린 덕분에 7점을
2: 와,
0: 달성했는데요.
2: 진짜 네. 와, 보기 좋았어.
0: 지금 제작진에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오늘 대결로 시즌 5가 끝날 수도 있어서.
1: 그래요?
0: 1등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놈놈놈 역대 1등 상품 뭐가 있었죠, 지조 씨?
1: 바로 시즌 1 때는 조피핑 사비로 마련한 황금 사과가 있었습니다.
2: 진짜 네.
0: 제가 받았죠.
1: 네. 1기 체제 때 사실 남창희 씨가 그 선물을 받았고요.
0: 네.
1: 또 제가 1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때는 황금 봉투를 받았는데 봉투 안에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중에 저는 좀 소소하게 선곡권 5회.
0: 아, 그래서 네. 지조 씨 노래가 5번이 나갔습니다.
1: 네. 그 귀중한 그
2: 뭐
1: 선택회.
2: 예. 그거는 좀 장난 같아요. 왜냐면
1: 감사하긴 하지만
2: 우리가 네. 뭐 사실 우리가 매주 나오는 우리 지조 씨인데
0: 네.
2: 그거 당연히 뭐 좀 도와줘야지.
1: 솔직히 졸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2: 네,
1: 정말
2: 도와줘야지.
1: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제가 일주일 전부터 조피디님께 저 진짜 제 노래 하나만 틀어주십시오. 하면은 하면 해요.
2: 한 번 안 해주겠냐고.
0: 네. 하루에 노래가 뭐 몇 곡이나 가는데
1: 한 시즌 끝나 상품으로는 조금은 아쉬울
0: 네.
1: 수 있다.
0: 어쨌든. 시즌5의 1등 선물은 그에 준하는 황금 무엇!
1: 와!
0: 황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조은혜 PD님 체제 때 확실히 좋아요.
0: 그렇습니다.
1: 배우가 좋습니다.
0: 네.
1: 황금 소개팅.
2: 저 PD는 꼭 뭘 준비해요?
1: 뭘 준비해요, 꼭.
0: 자,
1: 이번에 근데 황금 소개팅 아니에요?
0: 원래 지조씨가 네. 1등 하면 미라에서 소개팅 주선해 주기로 했는데
1: 네.
0: 황금 소개팅권도 준비가 되는 건지 물어봤더니 요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된다고 연락 왔어. 이거는 사람이 걸린
1: 역시,
0: 문제이기 때문에
1: 역시 소개팅이라도 그런지 예. 밀당을 좀 하는군요.
0: 누군가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잠깐.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1: 인생을 뭘 걸어요.
0: 어쨌든 황금 무엇이 걸려있는 시즌5 끝을 네.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결 주제 뭔가요 지조씨?
1: 시즌5를 끝내보자 대결 스피드 퀴즈. 자 오늘의 퀴즈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번은 스피드 퀴즈 종목을 눈 감고 우리가 무작위로 뽑습니다.
0: 네.
1: 종목엔 세 가지가 있어요. 경제, 인물, 영화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2번 종목을 뽑은 사람이 정답을 맞힙니다.
0: 네.
1: 문제는 정답을 맞힐 사람이 지목해서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0: 네.
1: 3번은 시간 제한 50초.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0: 예.
1: 4번 문제를 가장 맞힌 순서대로 1, 2, 3등을 가리는데요 1등은 무려 오늘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2등은 2점 3등은 1점이고요 점수 뺏기는 없고요 오로지 방송국 점수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2: 네.
1: 그리고 5번은요 단 최종 획득한 점수가 만약에 같아서 공동으로 1등이나 2등이 될 경우에는 승점을 반 갈라서 나눠 갖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승점은요 1등 플러스 3점입니다 2등은 플러스 2점 3등은 플러스 1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지조 씨가 1등을 해버리면
1: 네.
0: 10점으로 끝납니다.
1: 바로 황금 네. 소개팅으로 치킨 네. 티켓입니다.
0: 만약에 1등이 2명이면 3점을 반 갈라서 1.5점씩 나눠서 갖고요. 한 명은 자동으로 3등 1점만 획득하게 되는데요. 지조 씨
1: 네.
0: 그 황금 소개팅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것은 누군가 인생에 걸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 한 번의 소개팅 뭐 인생까지 걸어요.
2: 아 그게
0: 모릅니다.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2: 그럴 수 있죠.
0: 그래요. 자 아무튼 다들 정확하게 이해하신 걸로 알고 그럼 노래 듣고 대결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대결 순서를 정하고요. 퀴즈 종목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 순서 어떻게 갈까요?
1: 제가 먼저 제비를 뽑죠. 그리고 두 번째 뽑으실 분, 세 번째 뽑으실
0: 아니요.
1: 분 정하시죠.
0: 아니요. 대결 순서만 뽑으면 됩니다. 일단.
1: 아 대결은 네. 저는 오늘 제가 1등 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3번을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1: 양보입니다. 양보.
0: 저는 2번 하겠습니다. 정수형 1번 하실 건가요?
1: 1번을
2: 선택이 없었던 것 같은데.
0: 아니요. 없는... 다른 거 얘기하시면 그 그분과 가볍을 하겠습니다.
1: 몇 번째 원하십니까?
2: 1번 하겠습니다.
0: 예, 아, 첫 번째 그렇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예, 좋습니다.
1: 근데 자, 원하는 종목이 그, 있으세요?
0: 종목을 그러면 윤정수 씨부터 종목을 뽑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1: 지금 바로 뽑겠습니다. 경제 인물 영화 중에 하나가
0: 네.
1: 무작위로 뽑힙니다.
2: 아, 경제 아니면 영화인데.
0: 예. 자, 지금 앞에 제비가 있습니다.

0: 뽑게 해주세요.
1: 뽑아서 가는 거예요?
0: 예, 네, 뽑는 게 아니에요.
2: 뽑는
0: 네,
2: 게 아니에요.
1: 뽑으면 됩니다. 한참을 생각하는데 뭐가 제비가 옆에서 툭 들어와서 뭐야 이거 했대.
0: 확실히 물고 온 제비예요.
2: 영화 내가 해야 되는데.
1: 영화 네가 하고 싶다고?
2: 네.
1: 저는 경제 아니면 영화가 뽑혔으면 좋겠는데.
2: 네. 아 영화 안 되는데. 뭐 가지고 가셨습니까 윤정수 씨? 어? 경제?
0: 아니겠지 인물이겠죠.
1: 인물!
0: 자 그럼 저도 뽑겠습니다.
2: 자 두 번째 남창희 씨께서.
0: 네. 하나 둘 셋. 영화!
2: 아, 그럼 자연스럽게 경제. 이 꼬르곰이 경제로 갑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뽑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 태티서가 부릅니다. 트윙클.

0: 예, 좋습니다. 우리 지조 씨가 문제를 내줄 거고요.
1: 그럼 저도 내는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썩 기분이 안 좋은데요. 지조 씨가 내주세요 이래야 저도 예. 뭐 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2: 그 대신 예. 문제를 타이트하고 빨리빨리 내야지. 예.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0: 지조 씨는 한번 또 전과가 있으시죠?
1: 아니요, 아니요. 예. 저 확실히 시간 분배해서 마치 예. 제가 맞추는 입장으로.
0: 예. 예. 오늘은 시간 제한 50초가 있기 때문에

0: 해보겠습니다. 50초. 야, 촉박한 것 같은데. 뭐 하나 잘못 내면 한 1, 20초 왔는데 문제까지 다 못 갈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1: 네. 갑니다.
2: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CEO. 지금 핫한 사람입니다. 치맥 회동으로 화제 인물은
0: 존슨 환웅.
2: 아, 자, 이 사람은 흑백 요리사 출신 셰프예요. 나야 들기름이라는 유행어로 유명해진 이분. 안경 썼고요. 굉장히 말투가 부드럽고 말수가 없습니다. 셰프.
0: 아, 나 그분 얼굴 아는데 이름 모르겠네.
2: 자, 넘어갑니까? 실패, 실패. 자, 작년에 새로 선출된 가톨릭 교황 레오 몇 세일까요? 이건 쉽습니다. 레오 작년에 선출된
0: 1세.
2: 아이고. 자,
0: 2세?
2: 자, 이건 너무 쉽습니다.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풍속 화가로 호는 단원입니다.
0: 김홍도. 김홍도.
2: 정답. 자, 이어집니다. 4세대 걸그룹 대표 비주얼 멤버들을 묶어서 장카설유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칼을 담당하는 아이돌. 완전
0: 칼이나.
2: 정답.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명은 고타마 뿅뿅뿅뿅.
0: 시타르타 시타르타.
2: 정답.
1: 여기까지예요.
0: 아, 이거 더 이상 기회 안 되지.
1: 예. 시간 끝났어요.
0: 아니, 나는 지금 야, 너 너무 웃긴다.
2: 잘 들였잖아요. 아니, 1세가 뭡니까?
0: 나는 진짜 내가 지금 그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 예. 황.
1: 예.
0: 근데 존 벤슨이 생각났어.
2: 아, 존 벤슨.
0: 존 벤슨 그 달리기 선수 아닌가?
2: 예.
0: 벤 존슨입니다.
2: 벤 존슨.
0: 벤 존슨.
2: 벤 존슨.
0: 벤 존슨의 뭐 존슨 왕 아니라 나 벤슨 왕이야 뭐지?
1: 젠슨 왕입니다.

0: 서류.
1: 예.
2: 우리 긍디님은 거의 황지리 때 멈춰 계시네요.
1: 예. 그리고 유.
0: 예?
1: 유.
0: 뭐 잘 모르겠습니다. 유.
1: 예. 유나 씨.
0: 유나.
1: 예, 예. 좋습니다. 그
0: 비밀번호 489?
1: 아니 거기 그 윤하고요. 유나.
0: 예. 유나. 소녀시대 유나?
1: 아니요.
2: 아니요. 아니.
1: 유나. 있지의 유나.
0: 있지, 유나. 예. 너를 사랑하고도 최유나?
1: 예. 아니.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정수 씨는 세 문제 맞췄고요. 여기서 잠시 장례 정리하겠습니다. 놈놈놈 코너 속의 코너. 미라클에게 선물 드리는 퀴즈 나갑니다. 치조스 퀴즈. 치조스. 자, 오늘 퀴즈 종목 중에
0: 너무 짧아.
1: 영화 종목이 있어서 영화 음악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지조 씨가 영화 음악을 한 수를 부르고요. 여러분은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조 씨 준비됐나요?
2: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1: 이 아, 노래 몰라요?
2: 이거 좀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1: 제가 하겠습니다.
2: 뭐, 이거 왜냐면 뭐요? 제가 연습을 해볼게. 하고 있는데 네. 아시나요? 아,
1: 주제곡 알죠?
0: 알죠. 오,
1: 저는 이거 한글로도 불렀었어요.
2: 같이 부르시죠. 우리 세 이모님이랑
0: 세 있어. 시작.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1: 자, 지조 씨가 부른 이 노래 어떤 영화의 OST일까요? 영화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은 한글로 세 글자입니다.
2: 네.
1: 문자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실 이 노래는 네. 앞부분 이걸 앞부분을 해줘야지.
1: 뭐요?
0: I can show you the world.
1: 그렇죠.
0: 그거 다 해주면 우리가 된다 하는데. 예.
2: 소원 자, 들어주는 영화입니다.
1: 자, 아무튼 이 노래 힌트곡으로 함께 듣고 저희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대결 놈놈놈 지조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4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3부에서 미라클에게 퀴즈 드렸는데요. 퀴즈 정답 우리 지조씨가 발표해 주시죠.
3: 네, 바로 알라딘 OST죠.
1: 네,
3: 예. A Whole New World였습니다.
1: 예.
3: 정답은 영화 알라딘.
1: 그렇습니다. 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명단 미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꼭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대결 스피드 퀴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는 저죠. 저 남창인데요. 문제. 누가 낼까요? 저는 지조씨.
2: 어, 다 지조를 이용하네요.
3: 오늘 문제 제가 잘 내죠?
1: 네. 예. 왜냐면요, 오늘 정수형이 약간 피곤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느리게 낼 것 같아서 우리 지조씨에게 드리도록 하고요. 종목은 아니요, 영화입니다.
2: 저는 제가 맞춘다는 기분으로 정말 빨리 낼 겁니다.
3: 한번 맡겨보시겠어요?
1: 그러면 윤정수씨가 한번 해보시죠.
2: 근데 지금 누가 그렇지. 그럼 차라리
1: 꼴찌. 예.
2: 남창희 씨가 치고 올라오는 게 좋으니까.
1: 맞습니다.
2: 차라리 저는 정확히 하죠.
1: 네, 좋습니다.
2: 제가 보기 이렇게 보니까
1: 어려워요?
2: 만점 갈 수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만점.
2: 네. 아니야, 만점은 아니고 한 5개 정도.
1: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영화에 관련된 퀴즈를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50초요.
1: 네, 자, 자, 시간 주세요.
2: 다음 중 천만 관객 달성에 실패한 영화. 실패. 예. 1번 설국열차, 2번 극한직업, 3번 범죄도시
1: 1번,
2: 2.
1: 1번 설국열차.
2: 범죄도시 2.
1: 자, 됐고요.
2: 자, 정답? 영화 추격자, 황해, 곡성, 호프. 감독 이름
1: 나홍진.
2: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눈사람 캐릭터 이름
1: 올라프.
2: 세계 3대 영화제는 칸, 베니스 그리고 어느 도시일까요? 칸과 베니스, 그다음에 발리?
1: 베를린.
2: 베를린. 야, 명대사
1: 빨리 하세요.
2: 뒤에 있는 대사. 견우야. 예. 미안해.
1: 엽기적인 그녀.
2: 네, 대사.
1: 예?
2: 대사.
1: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2: 영화 토이 스토리의 장난감들의 주인인 소년의 이름? 아!
3: 이거 막, 이거 알아요?
1: 아, 이름 까먹어서 몰라요.
2: 안다면 제 점수를 다 드리겠습니다.
1: 그래요?
3: 영화 토이스토리에서
1: 예?
3: 장난감들의 주인이 있잖아요.
1: 그래, 알죠, 알아요. 그
3: 이름은
1: 친구. 아, 그 친구 이름 내가 까먹었어. 아.
3: 우주 비행사는 버즈고.
1: 예, 맞아요. 예. 예.
3: 그다음에 이제 그 카우보이는 우디고.
1: 예.
3: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주인 소년의 이름. 신화의 멤버.
1: 신화의 멤버? 신화의 멤버 에릭.
2: 전진.
3: 아, 앤디.
1: 아, 앤디야.

0: 다행입니다. 아, 우리 정수영님이 그래도 문제를 아주 잘
1: 내주셨어요.
2: 그런 걸로 반칙해서는 안 돼요.
0: 예.
1: 몇 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 알겠어요.
2: 공평하고 평등하고 그것은 예. 요즘 이 세계의 트렌드예요.
1: 공정당당한
0: 페어플레이.
2: 네.
0: 그럼요.
1: 저 그렇게 내드렸잖아요. 오늘 만족하시죠?
2: 네.
1: 제가 오늘 그렇게 내드렸잖아요.
0: 맞아요. 잘하셨어요.
2: 그냥 초이스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0: 인물을 초이스해서
2: 인물이 싫었는데. 자. 근데 영화를 했으면
1: 네.
2: 와, 저는
1: 두 문제.
0: 자, 오늘
2: 아니 올라프도 불안하다. 예.
0: 설국열차가 1,000만이 안 됐고 네. 935만에서 멈췄어요.
2: 맞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맞아요.
2: 대단하시네요.
0: 예, 그렇죠.
2: 그거네.
0: 그렇습니다. 자, 아니 왜냐하면 두 영화가 1,000만을 훌쩍 넘은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범죄도시도 그렇고 저 아까 뭐였죠? 그 극한직업.
3: 네,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극한직업은 지금 저기 3위일걸요?
2: 그렇습니다.
0: 예, 다 지금 이제 왕과 사는 남자가 맞아요. 2등으로 올라가서 맞아요. 3위가 됐죠.
1: 영화에
0: 예.
1: 강세가 있으시네요.
0: 그렇습니다. 아, 영화 좋아하죠.
1: 아, 저 큰일 났네요. 경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0: 네.
2: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1: 예, 정통밖에 모릅니다.
2: 너 몇 개 맞췄지? 5개 맞췄네.
0: 다섯 개 맞췄습니다.
2: 와,
0: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5개 맞췄고요. 여기서 미라클에게 선물 드리는 퀴즈 하나 더 갑니다. 지저스 퀴즈.
2: 지저스. 자, 거의 뭐 그러면은 오늘 1등은 안 나온다고 봐야겠네. 다섯 개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0: 자, 지조 씨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뿅뿅에 들어가는 가사를 맞춰주세요.

0: 한 밤이다.
1: 뭔 노래예요?
2: 한 번만 더, 더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너무 쉬워요.
3: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2: 좀 그럼 더 화려하게 효과를 주십시오.
1: 예.
0: 푸르른.

0: 윤정수 씨가 이렇게 불러줘야 돼 원래.
1: 밤이다.
2: 청취자 퀴즈.
0: 불어난 관계가 바랄.
2: 청취자 퀴즈 할 때마다.
1: 약간 이게 보면 예. 그 신라의 달밤 참
0: 그러네요. 현인 씨. 아,
1: 신라의 밤이에요. 따라할 수 있단 밤이다.
0: 자, 뿅뿅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문자 샵 8910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추첨해서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들을게요. 힌트곡으로.

0: 여러 명이 불렀니?
1: 예. 그리고
0: 한 명이 부른 거요? 한 세 명이 같이.
2: 신호 준수 아주 음정 준수 네. 제대로 지켰습니다. 빨간색 아니고요.
3: 붉은색입니다.
2: 아, 예. 근데 충분히 우리 예. 소통엔 지장 없을 거라 봅니다. 자, 가시죠. 자,
3: 보면 우리 네. 지조 씨가 긍정적이야. 아, 아주 좋습니다.
2: 여기서 부정적으로 가면 그건 정말 하루하루 살기 어려워집니다.
3: 예. 자, 아무튼 정답은 하늘이고요. 네.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명단은 미스터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도 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0: 네네.
3: 자, 그럼 이제 지조 씨의 도전만이 남아 있습니다.
2: 와, 경제 분야거든요.
3: 네.
2: 와.

0: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1: 코스닥. 아.
0: 이게 아까웠어요. 불개미.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의 개인 투자들 불같이 투자하고 싹 빠진다. 불개미. 동학개미.
1: 동학이요?
0: 예. 서학개미, 동학개미.
1: 아, 그래요.
2: 그렇죠.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0: 서양개미가 아닙니다. 예. 서학개미.
2: 동학개미. 서학개미, 동학개미.
0: 투자금을 회수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거 탈출. 정확해. 엑시트 했다 그러잖아요.
1: 어, 예. 이거는 정답을 좀 해주시죠.
0: 안 됩니다. 보통은 탈출했다고 안 하고. 예. 너 이번에 회사 어떻게 됐어? 아, 나는 엑시트하고 나왔지. 아. 라고 표현하거든요.
1: 그게 한글로 예. 탈출이긴 한데. 네. 어쨌든.
0: 마지막 문제는 그냥 얘기도 안 할게요.
1: 한번 그냥 내주시죠. 그래도 저.
2: 아, 내보세요.
0: 재미삼아.
1: 상식으로. 예.
0: 비교 시점이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따라 경제 지표가 왜곡돼 보이는 효과.
1: 돋보기 효과.
0: 아. 기저효과라고.
1: 기저효과.
0: 기저효과. 앞에가 이 정도 있으면은 뒤가, 아, 뒤가 좋아 보이고 오히려 나빠 보이니까 기저효과. 아,
1: 기저.
0: 아,
1: 네.
2: 그렇군요.
1: 참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자, 아... 오늘 윤정수 씨가 네. 굉장히 경제 박사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0: 이게 대본 한 장 주니까 그냥 뭐 아우
2: 줄줄 나오죠.
0: 근데 예. 이게 대본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2: 그래.
0: 전
2: 맞아.
0: 이해합니다. 예.
2: 그래요. 자, 아무튼 우리 이제 오늘 승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은 저 남창입니다. 플러스 3점.
0: 와우.
2: 2등은 윤정수 씨. 플러스 2점.
0: 와우.
2: 3등은 지조. 플러스 1점.
1: 아, 처참하네요.
0: 야, 근데 그러면 이게 다
2: 그래서 최종 승점은
1: 남창희 씨 8점.
2: 예.
1: 지조 8점. 윤정수 씨

0: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는 내 빈사맨이야.
1: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3: 배차할 땐 어디로?
4: 사진으로
3: 올카. 배차할 땐 어디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
2: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자, 윤정수 선생님 미스터라디오 오늘 함께해 주신 미라클 분들 이름은 윤정후, 홍하민, 안정아, 5949, 6546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끝곡은요 유해준의 미치게 그리워서 1123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라디오.
0: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51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극심한 정체 속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정릉램프 1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연희램프부터 정체로 이어집니다. 한강변을 따라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강변북로는 한남대교부터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부터 모두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부터 송내까지 정체, 또 장수 나들목에서 밀리는데 소래터널에 있는 사고 옆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0: 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아니, 아니겠죠. 김주희 씨, 부장님과 외근을 나왔다 근처 콩국수 맛집이 있다기에 갔거든요. 부장님께서 갑자기 구수한 콩국수엔 역시 설탕이라며 제 그릇에 설탕을 두 스푼. 아, 저는요 소금파 이야기하고 싶지만 슬기로운 사회생활 엄지척하며 먹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와, 소금파가 그냥이 낫지 설탕을 두 스푼. 진짜 슬기로운 사회생활 수고하셨어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 없어.
1: 이 하이 누구 없소. 사랑하기 좋은 날 안동으로 출장 왔다가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 왔는데요. 4703.
2: 세상에 여기서도 사랑하기 좋은 날 들려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사장님께 거래처에서 받은 호두과자 한 봉지를 드렸더니 오히려 같은 애청자라 너무 행복한 하루 되겠다시며 포장된 안동 간 고등어. 네? 뭘 주셨다고요? 안동 간 고등어를 주셨어요. 라디오 덕에 훈훈한 사랑 받아갑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소냐. 정말 와, 마침 또 호두과자 한 봉지가 있었고요. 거래처도 참 좋네요. 근데 마침 또 주유소 사장님은 포장된 안동 간 고등어. 와우, 정말 여러분 아셨죠?

라디오 사랑, 나라 사랑, 라디오 사랑, 간고등어와 호두과자 한 봉지. 여러분, 널리 널리 알리세요. 밀크티 한 잔 4703 오늘 안동 출장 다녀오신 이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1519, 5년차 직장인인데 지금까지 해온 일이 안 맞는 것 같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문제는 콕 집어 이 일이 해보고 싶다 하는

아득거리는 것 같아서 새로운 도전이 망설여지는 요즘입니다. 근데 나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5년 차 직장인들 한번 전체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런 분들 꽤 많을걸요. 그 고비가 잇따르잖아요. 3년, 5년, 7년, 10년. 요 때가 딱 그런 고비라고 하잖아요. 5년 차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죠? 제 생각엔 새로운 도전이 망설여지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에겐 달콤한 월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일은 성실히 하시고요. 주말 뒀다 뭐예요. 주말에 이것저것 알바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뭐 박람회 이런 데도 가보시고 주말을 활용해서 천천히 준비하세요. 월급 받을 만큼 일하면 되죠. 그리고 주말을 활용하시면 되죠. 밀크티 한 잔 일요일고 이분에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달콤한 나의 도시 에이트 공원여행 페퍼톤스 시네리 씨 신청곡이에요.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두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사람들이 노래하면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섹터 코스피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40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0: 나는 그대로 멈춰 섰다. 내 앞에 그 첫사랑이 세상이 좁다 해도 이렇게 좁았던가? 그도 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고 우린 서로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차를 보니 거의 티도 안 나서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맞았다. 그날 저녁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을까 말까 하다 통화 버튼을 눌렀더니 대뜸 하는 말.
1: 미안했다. 그땐 진짜 내가 미쳤었나 봐. 하루도 후회 안 한 적 없었다.
0: 5년 지나서? 솔직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말에 더 정이 떨어져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그래도 그는 아랑곳 않고 계속 연락해왔다. 주변에 말하니 한 번 바람핀 남자는 또 그렇다고 다들 나를 말렸다. 맞는 말이라 애써 피하고 거절해도 그는 끊임없이 다가왔다.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자꾸자꾸 그러니까 우리 함께였을 때 좋았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올랐다. 자기를 한 번만 지켜봐달라던 그 사람은 정말 달라져 있었다. 작은 카페를 성실히 운영 중이었는데 어느 날은 내 출근 시간에 맞춰 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2: 너 바닐라 라떼 아직 좋아하냐?
0: 솔직히 흔들렸다.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걸 다 기억하고 있던 남자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들을 또 드립니다. 럼블피쉬 그대 내게 다시.

0: 1016. 눈썹 문신을 해서 며칠 동안 제 강력한 인상에 적응 중이에요. 사무실에선 짱구 엄마라고 놀림을 당하고 삼형제 아들들 저와 눈만 마주쳐도 배시시 웃어요. 여러 사람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있어요. 흐흐.
1: 아 예.
0: 짱구 엄마. 짱구 엄마도 그랬나? 짱구가 그런 거지. 짱 하여간에 예. 이런 이 마음 이런 저는 이런 자세 좋아요. 아유 뭐 여러 사람에게 웃음을 선물했으면 됐지. 어쩌겠어. 그럼요 그럼요. 1016 짱구 엄마에게 밀크티 한 잔 또 보내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카운트 키움증권 셀레나아재 행정안전부 김소영 해밀레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0: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4: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최석준 씨가 신청하셨어요. 그래요, 이 계절 이제 시작이니까 들어줘야죠. 시즌 인 더 선 정재욱.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Well, wait,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교통량만큼 사고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분기점에는 차량 화재 사고 발생했고요. 3, 4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또 일대 10km가량 정체로 이어집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부터 안성까지,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시구간에서는 달래내 고개부터 쭉 정체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일산 방향, 판교부터 서하남까지 답답하고 경계 서쪽에서는 김포요금소에서 성내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계양 5차로에는 사고도 있습니다. 서운분기점에서도 사고 나서 현재 2개 차로 막혀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0: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1: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2: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0: 좋다 데이브레이크 최윤정 씨. 그분 아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아버님을 닮아 예의 바른 분일 듯요. 흐흐. 그거는 뭐 이제 드라마나 그런 데 나오는 거고 뭐 그리 뭐 여러분은 중고거래하면서 뭐 그분 아드님도 만나고 뭐 그러셨어요? 아유 그냥 마음은 알겠지만 천민지 씨. 어머 제가 중고거래하다 만난 분도 기다렸다 샀다면서 캔커피를 주셨어요. 엄청 기분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매너 있고 진짜 응?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사연이 나오지 않아도 금이밀크티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시까지 쭉이요. 잠시 후 정말로 나올지 몰라 이어집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유동골뱅이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쏘르실라

부러워 지금.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 지금.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 지금.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 지금.

어휴, 인생이 다 담긴 사연이었어요. 예,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1571 이분에게도 밀크티 보낼게요.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1040 신청곡.

별빛이 내린다, 안녕바다의 노래였어요. 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에 이어서 들으신 곡, 사랑하기 좋은 날. 여기는 양재역. 언니, 시골주가 서울에 오니 눈이 막 돌아가요. 김은수 씨. 이 시간에 퇴근 지하철을 타본 게 20년 만이에요. 저는 편하게 치즈 먹는 시골로 돌아가요.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면서요. 아유, 그냥 이 짧은 사연에 은수 씨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가 뭐 다 들어있네요. 예, 진짜. 요즘은 막 그러더라고요. 아, 어떤 삶을 사는지 감도 안 옴. 감 다 오는데. 아, 김은수 씨, 밀크티 한 잔

0: 소울, 서울의 달, 빅마마였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하이엠솔루텍, 우리금융그룹 제공입니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

0: 식품, 홍일, 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모요의 누구야.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이라 정체 풀리는 속도가 더딥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일대가 혼잡하고요.

이 여의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은 우정부 쪽으로 상계교까지 제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그 사이 성수분기점에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이후 김포요금소 광장부에는 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지나 팔곡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이후 광명역부터 정체, 영동선 인천 쪽도 양지와 또 신갈에서 북수원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식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SNS에 한때 많이 보였던 봄동 비빔밥. 요즘은 그 자리를 마늘종 비빔밥이 차지했는데요.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철 재료니까 맛있을 수밖에. 제철 재료로 요리를 하면 뭔가 다릅니다. 향긋하고 신선하고 입맛도 돌고요. 시장에서 마트에서 자주 보이는 게 있다면 한번 집어와 보세요. 후회는 없을걸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진짜 쉽고, 마늘종을 30초만 삶으면 돼요. 30초만 살짝 데쳐서 양념하고 우삼겹 굽고, 네, 그리고 계란후라이 이제 구워가지고 그냥 비벼서만 먹으면 완전 뭐랄까, 아, 막 기름기 돌면서 되게 막 향긋하면서 막 되게 맛있어요. 요즘 뭐가 뭐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공부도 되니까 시장 투어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저녁 메뉴, 요리 실력 마음껏 자랑해 주셔도 좋아요. 사연 남겨주시면 잘 모아놨다가 시간이 될 때마다 소개해 드릴게요. 샵8910

사랑하는 사람이 막 웃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아마 주변을 둘러보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라디오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음껏 웃어드리겠습니다. 어유, 어유, 맞아요. 제가 진짜 웃길 땐 이렇게 웃어요. 2630님, 거실에 깔아둔 전기장판 카펫을 5월이 다갈 때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흐린 눈으로 지냈지만 더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김병수님, 장모님 간병하러 간 아내 대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청소도 청소지만 식사 준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애들 먹이려고 간단하게 달걀 후라이만 해줬네요. 내일은 제대로 장봐서 된장찌개 해봐야겠어요. 아내가 평소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새삼 다시 깨닫는 시간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또 밀키트 잘 나오니까 사셔서 야채 잔뜩 넣고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또 집중이 또 잘 안 되고 아이들은 막 불러가지고 모으는 데만 체력을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여름이라서 더워서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더우니까 좀 시원한 옷들, 재질 좋은 것들 있죠? 그런 거 꼭 사시고 선풍기, 미니 선풍기 이런 것도 꼭 챙기시고요. 파리사 언니 힘내세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올게요.

0: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1: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0: 우리는 바로 윤정수
1: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2: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메마른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저 개비예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 라디오 KBS 쿨 FM에 가비거리 내려와. Let's go.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공방까지 엄마 돈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냥 엄마 편할 대로 얘기해. 내가 다 최대한 해줄게. 그래? 아마 미라님 따님분도 돈 많이 버시거나 돈이 이제 월급이 들어오시면 미라님께 제일 먼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여러분의 요즘 하루는 어떤 날씨였나요? 내 마음을 날씨로 표현해서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볼륨을 높여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정용경님, 친구와 둘이서 이탈리안 음식점에 갔어요. 세 가지 파스타 중뭘 먹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두 개를 골랐는데요. 셰프님께서 주문이 헷갈렸다면서 저희가 못 고른 다른 파스타까지 세개다 만들어 주신 거 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마음 넓으신 분들 있어. 그쵸? 뭔가 이렇게 주문 잘못되면 그냥 드시고 또 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요즘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윤경님이랑 약간 친구분이 예쁘셔서 혹시 세 가지 주문 아니겠지? 한번 살짝 잘 봐봐요. 이제 노래 들을 건데요. 오늘의 쩡필. 지금까지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곡을 다못 틀어드리는 게 아쉬워서요. 오늘의 쩡픽은 여러분이 추천해주셨던 노래 중두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희네의 주인공 연습,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마중을 갔어요. 그동안 해외에서 건설 근로자로 일했거든요. 나이 마흔둘에 어린애처럼 설레고 기쁘네요. 돌아온 남편이랑 행복한 일상 보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셨을까요? 그쵸? 이게 초반에는 좀 이렇게 자유롭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한 달 이상 이제 떨어져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2260님 좋은 시간 많이 많이 보내시고 보자마자 꼭 껴안아 드리세요. 이하나님, 빵과 커피를 사서 한 모금 마셨는데요. 손에서 놓치는 바람에 다 흘렸어요. 하필 흰옷이라 근처 옷가게에 가서 티셔츠도 새로 사서 입었답니다. 아, 저는 왜 이렇게 덤벙거리는 걸까요? 자꾸만 자책하게 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이 정도 덤벙거리는 거 괜찮죠? 커피만 흘렸잖아요. 더 큰 일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하나 둘 셋 넷.

0: 갑자기
1: 놀러오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0: 갑자기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3, 4부에는 볼륨의 음악방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음악방이 생긴다면 듣고 싶은 노래,

0: Uh-huh.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1: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2: Yes, I will.
3: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상봉님의 신청곡 JJ 프로젝트의 내일 오늘 듣고요.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볼륨의 힐링 코너 음악방이 열립니다. 나만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음껏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거나 좀 새로운 공간처럼 인식하게 해서 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잠이 잘 올 때도 있어서 저는 우리 바다 파도님께서 잠을 잘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곧 좋아질 겁니다. 같이 들어볼게요. 자이언티 피처링 크러쉬의 잘자.

자이언티 피처링 크러쉬의 잘자 듣고 왔습니다. 볼륨 가족들의 음악방. 이번에는 서지영님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4살, 5살,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엄마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저는 베란다 한쪽에 작은 테이블을 두고 따뜻하게 우린 차를 마시면서 오늘도 수고했다고 저를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 시간 동안은 음악도 듣고 육아일기도 쓰면 잠시나마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만의 시간을 갖고 또 힘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엄마만의 시간을 보내시는데도 육아일기를 쓰신다니 우리 지영님만의 일기도 쓰셨으면 좋겠네요. 쓰면서 옆에 지영일기 해가지고 엄마 일기도 같이 쓰세요. 왜냐면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내가 이때 몸 상태가 어땠는지 또 나중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쓰는 김에 한 두 줄씩이라도 더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연년생 남매 좀 쉽지 않겠다. 아, 저는 자매잖아요. 연년생으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투닥투닥 했는데 남매면은 진짜 많이 울 것 같아. 동생이 특히나 첫째가 오빠고 둘째가 만약에 여동생이다 엄청 놀려가지고 맨날 여자애가 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힘드시겠어요. 어머니 지영님 힘내세요. 봄이랑 언니랑님, 저는 고향을 떠나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연고도 없는 곳에서 지내려니까 처음엔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요. 그때 보미를 처음 만났습니다. 보미가 제 가족이 된 지도 7년이 되었어요. 저만의 음악방을 만들 수 있다면 보미가 아주 오래오래 함께 있을 수 있는 방을 만들고 싶어요.

피처링 폴킴의 한강에서, 이어서 조지의 오래오래까지 듣고 왔고요. 음악방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음악방에서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짧은 이야기와 함께 알려주세요.

0: 점심 때 뭐 하세요?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요광장 놀러 오실래요? 노래도 있고요, 수다도 있고, 이제 저 폴킴도 있습니다.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만나요. 폴킴의 가요광장.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음악방에 들어가 볼게요.

윤상, 김현철, 이현우의 A Bridge of Memories 듣고 왔고요. 금요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볼륨 가족들의 음악방. 이번에는 5413님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물에 레몬을 넣어 만드는 레몬수. 이게 피부도 맑아지고 몸에도 좋다길래 반신반의하며 만들어 봤는데요. 파스타 먹으러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이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악방, 이분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친구야님.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친구랑 둘이 글램핑을 가기로 했어요. 친구를 위로해주기 위해 가는 거지만 사실은 제가 힐링하려고 가는 거랍니다. 지금 실습 중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희 둘 다 힐링과 생각 정리가 필요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다녀올게요. 글램핑장에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보내주셨네요. 아, 너무 좋죠. 글램핑도 너무 편하고 거기서 뭐 할 거 없잖아요. 뭐 텐트 칠 일도 없고 너무 더워가지고 막 힘들면 선풍기도 켜도 되고 친구분이랑 힘든 거 다 날려버리는 그런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삼겹살 구워 드세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듣고 왔습니다. 음악방 이제 문 닫고 나올 시간입니다. 오늘 음악방에서 사연 소개되신 분들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볼륨을 높여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은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데요. 가지와 잎사귀를 맞대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자라는 건데 이걸 수관 깊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인데 식물학자들은 병충해를 막고 건강하게 공존하려는 나무의 생존 본능으로 본다고 하죠.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간 깊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관여해서 해를 끼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보는 마음, 나무의 자세를 기억하면서

0: 좋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쇼리실라

제가 거실 한 켠에 그 조그만한 그 탁자 위에 책 올려놓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조명을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조명이 올라가고 그 책을 오늘 좀 치웠습니다. 다른 책상으로 좀 올라갔는데 마침 또 오늘 이 사연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공교롭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 그 버전은 제가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심심찮은 우리 작가님께 사과드리고 조만간에 원본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도록 하겠다면 몇 개월째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 할당량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쵸? 아무튼 우리 0537님 책 재밌게 읽으시길 바라겠고 유경희님 늦깎이 대학원생이에요. 직장과 병행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시작했으니 끝을 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건데 정말 쉽지 않죠. 사실 직장에서 일만 다 해도 그냥 하루에 에너지를 다 쓰는 기분이잖아요. 그 나머지 에너지를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 정말 또 공부하는 나의 좀 이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물론 또 의미는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정말 체력

그러면은 한번 전화하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계속 좀 전화를 하니까 또 받으신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절대 뭐안 받는다고 친구가 서운해할 일 절대 아니고요. 이건 단호하게 안 받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밤에는 약간 그분만 지정해가지고 저는 차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심중 고민 농도 짙은 밤 저랑 딥토크 좀 하실래요? 말골 진담 한해우소. 우리 청취자분께서 한해우소 하는 날은 샴디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힐링이 됩니다. 샴디 고마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매주 금요일 좀 시간이 거듭하면서 여러분께서 한해우소의 매력을 좀 점차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제가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정말 막상 이 고민 같은 거 저 또한 이게 털어놓을 때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혹은 이 정도는 고민도 아니지 않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좀 눈치 볼 때가 저 또한 있는데, 이렇게 또 익명으로 얘기하니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좀 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시간 만들어 볼게요. 사연은 익명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곳은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 달달한 쿠키 초코라떼 쿠폰 드릴게요. 그럼 해리 스타일스의 레인 나이트 토킹 듣고 와서 여러분이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해외 가는 것 자체가 좀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정 얘기하면서 시간 없다고 하십시오. 부탁받은 게 맞다고 하십시오. 잘 거절하시길 바라면서 있지의 대천 오우노 듣고 뭐 알콜 진담 한해우소 이어갈게요.

0: 내가 뭐 무조건 좀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리고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인생 처음 여유가 생긴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은 결국 뭐 원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고찰, 내가 뭘 좋아하나 혹은 내가 뭘 좋아했었나, 이런 것들을 좀 나의 인생을 좀 이렇게 좀 훑어보면서 맞아, 내가 학창시절에는 이런 걸 좀 좋아했었지, 혹은 내가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여유가 있었을 때 내가 좀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지만 좀 배워보는 건 어떨까, 혹은 나중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좀 공부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딱 생각하는 시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에 대한 생각도 할 여유 없이 열심히 또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잔나비 작전명 청춘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어릴 적 내겐 큰 꿈이 있었지. 전장을 이끄는 영웅이 되는 꿈.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아니, 뭐.

0: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 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비우실 때 네. 네,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1: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0: 아,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1: KBS 쿨 FM 한혜 키스터 라디오 금요일 무알콜 진담 한혜우소.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걱정, 고민, 비밀 등등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쿠키 초코라떼 쿠폰 드릴게요. 이쯤에서 백예린 스퀘어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0: 행진. 보고 있어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단계

가보게 되었어요. 그것도 평소에 좋아하던 양다일님 콘서트.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녁 6시 공연이던데 전주에서 가는 거라 아침 일찍 가서 당일치기로 서울 구경하고 공연 보고 집에 갈지 하룻밤 묵고 갈지 고민되네요 라고 하셨고요. 또 이제 아마 기차 타고 혹은 뭐 버스 타고 오시니까 좀 부지런히 서울 구경할지 아니면은 콘서트 보고 좀 하룻밤 묵고 좀 여유롭게 갈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유 되신다면은 또 여유롭게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그 이전에 또 양다일 씨의 콘서트 제가 또 뭐 같은 회사에서 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콘서트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는지 충분히 알거든요. 그래서 콘서트 아마 재밌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여유 있으면은 한번 구경하십시오. 뭐 핫한 성수동 이런 데 가도 좋고 아니면 광화문 쪽 가가지고 좀 이렇게 구경 궁들 궁 투어 같은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추천입니다.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걱정, 고민,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 계속 이어지니까요. 사연 편하게 보내주시고 소개된 분들께 쿠키 초코 라떼 쿠폰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양다일 고백.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성인용 기저귀 금비금비
7: 얼쑤
8: 한국에서 만든

하는가도 다르고 또 어떻게 쓰는 소비 방식 그리고 좀 이게 이런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연자분처럼 그 친구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굳이? 아니 물론 그뭐 플렉스가 그 무조건 뭐그 돈이 없을 때산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아니 글을 쓸 수도 있어. 뭐 돈이 있을 때 그걸 우선순위로 샀을 수도 있지만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예전에 사놓은 걸뭐 지금 자랑한다고 쳐도 아니 뻔히 친한 친구의 돈을 안 주고 있는 걸 아는데 그거를 굳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인별그램 스토리까지 올린다는 것

김조한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정엽 왜 이제야 왔니였고요. 익명으로 온 사연들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잔소리가 심한 회사 선배가 계시는데요. 며칠 전엔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뿅뿅씨 밥도 남기는 거예요? 세상에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다 남겨요? 밥을 남긴다고 계속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밥도 남기시거든요. 선배니까 뭐라 말은 못했는데 다음에도 이러시면 뭐라고 대받아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0: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입니다. 8239님 초등학교 6학년 아들 용돈을 현금으로 줬었는데요. 생일 기념으로 용돈 카드를 쓰고 싶대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2주 정도 걸린다는데 신청하자마자 카드 언제 오냐고 벌써 5번은 물어보네요. 라고 하셨고요. 아 이제 뭔가 현금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카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초등학교 때는 카드는 전혀 안 썼던 것 같고 한 고등학교쯤 돼서 이제 체크카드를 썼었는데 왠지 어른이 된 기분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뭔가 결제를 할 때 탁 카드 내가지고 결제하고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나는 너무 평범하다라고 한탄한 적이 있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다. 사실 평범하게 사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평범하다 여기는 일상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이상향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평범함이 꾸준하다면 어떨까요? 평범한 일상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비범해지는 과정이

0: 2026년 6월 5일에서 6일로 건너가는 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8621님이 신청하신 윤종신의 내 소중한 사람에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지기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저는 진짜 꾸준하게 뭘 하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개인적으로 부럽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열심히 다니고 꾸준하게 다니는 것도 재능이고 진득하니 뭘 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뭔가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 나 10년째 10년 근속 이러면서 나 꾸준한데 재능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진짜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진짜 존경하거든요. 다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는 칠한 감성의 우리 가족 추천곡 칠링 뮤직 이어지고요. 남현종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 송에서 우리 가족들 신청곡 만나봅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공은 무료입니다. 수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방송에 소문 내셨으니 내일은 꼭 청소하시는 겁니다. 수제 가족들의 추천곡으로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7011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홍디, 저는 초등학교 앞에서 조그만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한번 청소하면 제대로 광나게 하려고 하는데요. 강의실과 상담실은 말끔하게 해뒀는데 화장실 청소를 며칠째 미루고 있어서

0: 아, 6월인 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아무튼 김정학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안위 현종님 월드컵 준비는 다 하셨나요? 혼나실라 키키키키. 아무튼 스제에서 만나니 더 반가워요. 아, 4단계 보셨나 봐요.
1: 맞아요. 맨날 혼나요. 많이 혼납니다.
0: 요새 4단계 남자예요. 지금 아주 자리를 꽤 차셨어.
1: 아, 이제 너무너무 아니 뭐 자리를 꽤 찬 게 아니라 그냥 월드컵 하니까 이제 맨날 혼나고 있죠. 혼나면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티키타카 잘해야 되는데.
0: 아니 북중 월드컵 중계를 맡으셨잖아요. 또 간판 아나운서를 모셨기 때문에 오늘 사연은 조금 특별하게 해볼까 합니다. 플레이리스트 제로

0: 사랑이 사라지고 난 후회란 노래 아니에요?
1: 그렇죠.
0: 직역하면? 그러니까 사랑이 끝나셨나 보다.
1: 근데 또 사랑을 하고 싶다. 뜨거운 사랑. 그렇죠.
0: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게 가끔씩 사연 보면 옛날 사랑 못 잊어가지고 사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 맞아.
0: 얼마나 공감합니까? 이 새로운 사랑을 바라는 이 마음이.
1: 맞아요. 오늘 스포츠 특집이니까 자 지난 이 사랑에 우리가 1대0으로 졌을 수도 있어요. 5대0으로 졌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0: 왜?
1: 새로운 경기는 5대0에서 누적되는 게 아니라 다시 0.

0: 신청곡이었던 성시경의 바람 그대 들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계방송 모두 마칩니다.
1: 고양이들도 삐지나 봐요. 아, 더 삐지나 고양이들이?
0: 약간 진짜 강아지는 그 되게 잘 따르는데 고양이는 약간 케바케 아니에요?
1: 맞아요. 되게 독립적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0: 양반양.
1: 양반양.
0: 양반양인데 그래도 그 되게 이 사연 보내주신 현아님을 그래도 집사로 인식은 하고 있다.
1: 그런가 보다.
0: 인식을 하고 있다. 얘가 원래 좀 되게 무관심한 사람.
1: 그쵸?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힙!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보토링.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자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네, 끝곡은 박은하님이 신청하신 김사월의 세상에게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스테이션 X가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요?
1: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0: 가산 디지털 단지
2: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0: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며칠 전에 꽂아둔 꽃이 예쁘게 피면요, 꽃집 사장님들은 이런 마음이 든대요. 고객님에게 간 꽃도 이제 이렇게 잘 피었겠구나 하는 반가움? 안도 뭐 그런 마음이요. 저도 꽃 선물을 자주 받는 편인데 만개하는 시점에 누군가의 마음도 활짝 핀다고 생각하니까 관리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금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으로 가인의 피어나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후를 함께하는 폴킴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꽃집 사장님들 이렇게 F적 모먼트 진짠가요? 아니면 내가 너무 F인가? 아니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아 우리 고객님에게 간 꽃도 이렇게 예쁘게 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꽃집 사장님들이 다시 보이고 진짜 모든 그 플라워리스트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플라워리스트 뭐 이렇게 꽃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진짜로 좀 알려주세요. 네, 오 너무 감동이에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크,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네, 어떤 기분으로 라디오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하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2016 카페.

19번님께서 전 파워 J 계획형 인간이에요. 극피인 남자친구가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해서 가는 길입니다. 정말 안 맞네요. 폴킴님은 즉흥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메뉴도 즉흥으로 고르는 거 좋아합니다. 약간 전날 내일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왜 나한테 지금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먹고 싶은 건 내일이 내가 정할 텐데 왜 오늘의 나에게 물어보면은 그 내일의 나에게 실례 아닌가? 뭐 요런 저는 완전 피인 것 같네요. 근데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가는 여행을 한번 맛을 제대로 들이시면은 아 요거 빠져나오기 쉽지 않으실걸요? 계획한 여행은 완벽해서 좋지만 계획하지 않은 여행은 그만큼 흥미롭고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쁨도 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 힘듦이 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네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점, 피가

이렇게 누군가를 안 사줄 거면 사실은 아무도 안 사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이 차사하다 정말. 정말 차스사 반스 진짜. 네. 근데 냅둬요. 그냥 안 얻어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왠지 이분한테 얻어먹으면 생색낼 것 같아. 내가 안 먹고 말지. 내가 그냥 집에서 믹스 가져와가지고 타먹고 말지. 에휴, 커피 나가요. 8392님, 애견 미용사입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바로 퇴근하고 싶지만 우리 집 강아지도 너무 꼬질꼬질해서 씻겨주려고 같이 출근했어요. 아, 너무 귀엽다. 어떻게, 정말 갈색의 푸들 맞죠? 네, 푸들인 것 같아요. 아, 미용을 하셔서 그런지 애가 부잣집 강아지처럼 보이네요. 아, 또 식빵 모양 쿠션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손님 강아지는 신나는 마음으로 해주는데 왜 우리 집 강아지는 씻기는 게 귀찮을까요? 야근을 해야 하는데 커피 한잔 선물해 주시면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푸들 눈빛이, 우리 아기 눈빛이 엄마 왜 나는 귀찮아해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커피 드릴 테니까 기운 내서 신나게 애기 씻겨주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에이핑크의 리멤버 듣고 왔습니다. 저는 노래랑 라디오 같이 겸업으로 하고 있는 DJ 폴킴입니다. 이시이 토모야님, 일본 분이신가 보다. 폴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한국어 공부 겸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알바 가는 길인데 형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 한마디 해줘요. 토모야짱 간바래. 간바뜨야 간바뜨야 간바뜨야 간바뜨야 그럼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언어 공부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외에 있는 수많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분들 다 여기로 모여. 송은경님께서 금요일은 아이들 모두 학원에 가서 남편이랑 단둘이 밥 먹는 날이에요. 모처럼 맛있는 거 먹자며 기대 중입니다. 전 뭘 또 만들어줘야 할지 고민이 가득입니다. 폴킴님이 추천해주세요. 또 어려운 거 추천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쵸? 네, 막 잡채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그냥 라면 어때요? 라면 쉽잖아요. 라면에 계란도 넣고 약간 토핑을 그 대신에 막 소고기 막 이런 거 구워가지고 올려서 먹는 거예요. 차돌 이런 거 구워가지고 올려서 먹고 파김치. 근데 파김치 먹으면 약간 관자도 같이 구워야 되거든요. 아, 메뉴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오붓하게 맛있는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게요. 성은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다니다 보면 혼나는 남자분들이 항상 한 세 팀 정도 있더라고요. 네. 윤용준님, 최근에 차를 샀어요. 처음엔 중고차를 알아보다가 친구가 이왕이면 새 차 사서 오래 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깨서 신차를 구매했는데요. 매달 나가는 할부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회사 열심히 다녀야겠어요. 그래요. 뭐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할 바에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할 바에 조금 보태서 이렇게 갔다가 네 그러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외제차 갔다가 또 이제 스포츠카로 가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뭔가 나를 위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또 일을 할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도 구매합니다. 비록 저의 한도는 5만원이긴 하거든요. 네. 화이팅 하세요. 그래도 새차 타서 기분 좋으시겠다. 그 새해

0: 모두 뜨워.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는 폴짝데이,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소개할 거고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받아볼게요. 6월의 첫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0: 시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 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3240님, 폴킴님은 편의점 자주 가시나요? 전 편의점

크림빵은 탄수화물과 지방으로밖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닭가슴살 바 이런 거 같이 하나 구매해서 두 개 같이 섭취하시는 거를 탄단지 홍보대사로서 권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실제로 그 김밥 종류랑 닭가슴살 바 사러 많이 갑니다. 스케줄 하다가 행사 끝나고 노래하고 이제 돌아올 때는 밤에 늦거든요. 밥을 먹기가 애매해요. 뭐 식당도 없을 뿐더러 돌아올 시간까지 생각하면은 차에서 먹는 편인데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삼각김밥 이런 거나 아니면 닭가슴살 바 사가지고 차에서 먹습니다. 편의점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지경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 폴짝데이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쇼리실라!

깜짝 게스트와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또 저 혼자 여기저기 펄짝펄짝 뛰어다니면서 놀 수도 있는 그런 폴짝데이. 익명, 아 닉네임 이름이 익명이에요. 폴킨님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와이프가 여행 간다고 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아닌데요? 익명님, 왜 저랑 같은 그런, 네, 그런 불손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납득을 할 수 없고요. 동의할 수 없는 바입니다.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명님. 네, 어떤 점이 정확히 좋으셨는지 슬쩍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저만 읽을게요. 네, 안 읽어드리고. 네, 뭐 어떤 게 좋으세요? 뭐 침대가 넓다거나, 네, 아니면 소파가 너무 편하다거나, 아니면 TV가 오늘따라 되게 크게 느껴진다거나. 네, 제 얘기 아니니까 저는 익명님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성현님, 폴킴님 특징을 알았어요. 퀴즈 낼 때 정답 읽을 때마다 특이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일부러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정답도 이상하게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의 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폴킴은 계획이 없는 P다. 네, J인 줄 알았지만 P라는 거를 알아버렸다.

이진아의 냠냠냠 듣고 왔습니다. 행개님께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항상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다음 역에서 내릴 것 같은 사람을 매 눈으로 찾아봅니다. 근데 가끔 안 내릴 거면서 전광판을 힐끔거리고 자세 고쳐 앉고 주변을 살피며

오늘 제 첫사랑 생일입니다. 어떡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날이네요. 마음속에 새겨진 0605. 한때 제 사물함 비밀번호였거든요. 폴킴님도 마음속에 간직한 이런 사랑 있으시죠? 지워지지 않는 번호 있죠?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신청합니다. 그럼요. 저는 제 첫사랑이 현 사랑이거든요. 네, 그럼요.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당연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기억을 못하면 네, 다음 해가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0: 중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Day.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말을 할까 하지 말까 옴짝달싹 못한 채 입술만 움찔움찔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심 끝에 말을 하고도 곧장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또 안 하고 그냥 넘기자니 미련이 남기도 하죠. 그래도 지나온 그 모든 선택이 당시에는 최선이었을 거라 믿어요. 달리면 어쩌겠어요. 지나간 일은 그저 흘려보내고 또 다가올 망설임 앞에 의연해질 수밖에요. 이번 한 주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생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소라 트랙 9. 6월 5일 금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부산에 계신 청취자께서는 오늘 너무 더웠다고 이런 사연 올리시고 서울도 몹시 더웠어요. 이제 정말 초여름이라고 절기로는 그렇게 느끼는데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2: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금요일 생방송 1부 김지희 씨. 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오늘 회식한대요. 아직 퇴근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있어요. 작심 하루가 안 되어야 할 텐데. 다음에 크를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김지희 씨의 이 시간 이후

0: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몇 달 뒤에야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아챘다. 8년 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몰라 5년을 방황했고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오랜만에 혼자 바람이나 쐬고 싶어 무작정 떠나온 바닷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안심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1: 죄송한데 차를 조금 긁은 것 같아서요.
0: 내가 번호판에 안심번호를 설정한 탓에 번호가 그렇게 뜬 모양이었다. 주차장으로 내려온 순간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내 앞에 그 첫사랑이 세상이 좁다 해도 이렇게 좁았던가? 그도 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고 우린 서로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차를 보니 거의 티도 안 나서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맞았다. 그날 저녁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을까 말까 하다 통화 버튼을 눌렀더니 대뜸 하는 말.
1: 미안했다. 그땐 진짜 내가 미쳤었나 봐. 하루도 후회 안 한 적 없었다.
0: 5년 지나서? 솔직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말에 더 정이 떨어져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그래도 그는 아랑곳 않고 계속 연락해왔다. 주변에 말하니 한 번 바람핀 남자는 또 그렇다고 다들 나를 말렸다. 맞는 말이라 애써 피하고 거절해도 그는 끊임없이 다가왔다.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자꾸자꾸 그러니까 우리 함께였을 때 좋았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올랐다. 자기를 한 번만 지켜봐달라던 그 사람은 정말 달라져 있었다. 작은 카페를 성실히 운영 중이었는데 어느 날은 내 출근 시간에 맞춰 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2: 너 바닐라 라떼 아직 좋아하냐?
0: 솔직히 흔들렸다.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걸 다 기억하고 있던 남자는 내게 또 한 번 진지하게 말했다.
2: 나 다시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되냐?
0: 하지만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크러쉬,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같은 남자이긴 하지만 바람 핀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3397. 장유희 씨, 8년을 만나고 5년을 힘들게 보냈는데 왜 그것도 바람 펴서 헤어졌는데 왜 또 마음을 흔드시냐고요? 왜? 임기인 씨, 이건 자기 본능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잊을 수 없어서 한 번 더 만나고 싶으면 만나야죠. 인생 짧습니다. 오, 대부분 반대를 하시거든요. 지금 게시판 분위기는. 근데 그냥 내 본능이 맞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은 짧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준원 씨. 근데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다시 만난 건 운명 아닐까요? 역시 살짝 운명 쪽에 한 표를 슬그머니 주셨습니다. 박경순 씨, 첫사랑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이미 흔들리고 계신 듯. 정말 한 번의 실수라면 마음 가는 대로 해보시는 것도 나중에 덜 후회하지 않을까요?

출근하시는 길이죠? 그러면 혼자면 괜찮아요. 괜찮아. 뭐? 아유, 일단 출장길에 둘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요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말하길 잘했어요. 응? 오후하셨을 거 아니에요. 금요일 오전부터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금요일 오후 괜찮아요. 우리에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의 주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좀 이제 그 좋은 사람인가? 미안하다는 게 하여간에 그 사람도 좀 이제 잊어버릴 수 조금씩 그리고 이제 일단 0230 이분도 좀 마음 정리 잘하셨어요. 여러모로. 아니 근데 여러분 그럼 제가 그러면 이왕 이미 다 고백을 했는데 못하셨다 그럴 순 없잖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이제 마음 정리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0230 밀크티 한 잔 드세요. 1016 눈썹 문신을 해서 며칠 동안 제 강력한 인상에 적응 중이에요. 사무실에선 짱구 엄마라고 놀림을 당하고 삼형제 아들들 저와 눈만 마주쳐도 배시시 웃어요. 여러 사람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2: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선물이라 한 번도 쓰지 않았으니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가 10분의 1 가격에 올렸더니 대충 찍은 사진에도 문의가 쏟아졌다. 수많은 연락 중에서 시간도 잘 맞고 무엇보다 말투가 참 예의 바른 한 분께 팔기로 했다. 거래 당일 퇴근 후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이 유난히 막혀 5분 정도 늦을 것 같다 양해를 구했더니

했다며 내가 올린 가격의 두 배를 내미셨다.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위해 중고거래 앱을 뒤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스크림까지 건네는 그 다정함에 괜히 울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원피스는 잠시 미뤄두고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보쌈과 족발을 한가득 사왔다. 때로는 타인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좋다 데이브레이크 최윤정 씨. 그분 아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아버님을 닮아 예의 바른 분일 듯요. 흐흐. 그거는 뭐 이제 드라마나 그런데 나오는 거고 뭐 그리 뭐 여러분은 중고거래하면서 뭐 그분 아드님도 만나고 뭐 그러셨어요? 아유 그냥 마음은 알겠지만 천민지 씨. 어머 제가 중고거래하다 만난 분도 기다렸다 샀다면서 캔커피를 주셨어요. 엄청 기분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매너 있고 진짜 응? 이런 분들이 계신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금요일 생방송 4부입니다.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임원분께서 퇴직하신 후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취향 타지 않는 선물, 저는 상품권만 생각납니다. 5635 직장 상사분께 드렸던 선물 중 제일 뜻깊고 만족스러웠던 선물 있으신가요? 참고로 저음자는 남자분입니다. 평소에 유행어도 많이 물어보시고 열린 마음의 소유자세요.

수술 비용 제가 내려고요. 부모님이 바쁘실 때 저를 업어 키워주신 외할머니 사랑합니다. 어휴, 어휴, 인생이 다 담긴 사연이었어요. 예,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1571 이분에게도 밀크티 보낼게요.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1040 신청곡.

0: 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K크 떡 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모요의 누구야.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왠지 허전한 느낌에 뭔가 씹고 싶고, 근데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어서 입이 궁금하다라고도 하잖아요. 소중한 우리 상하 가족들의 입은 심심하고 궁금해져선 안 되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요. 맛있는 음식으로 입을 즐겁게 해주는 건 어떠세요?

0: It's all about love.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I love you.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1: 2026년 6월 6일 토요일 허요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듣고 오셨습니다. 아, 입이 심심하다는 말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먹고 싶은데 아, 뭔가가 떠오르지도 않고 뭔가 씹고 싶은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저는 그럴 때마다 견과류를 많이 먹는 편이었는데요. 최근에 입이 심심할 때 제가 새로 발견한 정말 맛있는 간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패스츄리 오징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건 오징어, 말린 오징어인데 그 말처럼 패스츄리처럼 그 결이 굉장히 얇게 이렇게 찢어지는 오징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 부모님께서 동해에 놀러 가셨다가 한 봉지를 사오셨어요. 근데 아, 같이 먹었어야 됐는데 못 참고 그만 제가 반 이상을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도 진짜 아, 뭔가 배는 안 고픈데 입이 좀 심심하다 하면서 한 개, 두 개. 그게 굉장히 얇아요. 포를 뜬 것처럼 이렇게 패스츄리 한 겹처럼 얇은 거를 하나씩 두 개씩 집어먹다 보니까 벌써 반 이상을 제가 해치워버렸더라고요. 그런 간식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오징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견과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뭔가 그 항상 근데 비슷한

0: 혹시 손은 심심하지 않으세요?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1: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루시드 폴의 노래 보이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3년 6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15위입니다. 유나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로 시작합니다. 2013년 5월에 발매된 유나의 미니 2집 타이틀곡이죠. 같이 들어보세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나인뮤지스의 와일드인데요. 모델 같은 장신돌로 유명했던 나인뮤지스. 와일드는 나인뮤지스의 명곡 중 하나로 꼽히는 곡입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5866님, 필승! 대한민국 해병대 713기 임성찬입니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해병대 동기들 보고 싶다. 필승! 이번 주말에 동기 모임 합니다. 악이 뭐요? 악! 이건가? 와, 멋있어요. 아, 악이 대답처럼 하는 거군요. 오!

리샌드의 노래 러버택 듣고 오셨고요. 7299님께서요. 저는 아보카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후숙하는 시간을 참기가 힘들어서 결국 다 후숙된 상품 사는 사람 저요. 아보카도 싹싹 긁어서 명란이랑 오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밥 한 공기 순삭이에요. 저도 아보카도 좋아해요. 7299님. 아보카도를 김에 쌓아 드셔보세요. 그러면 뭔가 참치회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진짜예요. 해보세요. 진짜로. 네, 그 명란이랑 오이랑 같이 먹는 것도 너무너무 맛있죠. 근데 단점은 정말 아보카도를 보통 사면은 그 초록빛깔이 돌 때 사면은 너무 이제 딱딱한 상태여가지고 아 쟤를 잘 익혀서 먹어야겠다 하면 또 까먹고 너무 말랑말랑하거나 심하면 썩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타이밍 맞추는 게 참 어려운데 다 후숙된 상품을 많이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거는 그 후숙되기 전 제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후숙된 상품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공유해주세요. 7299님. 아보카도 먹고 싶네요. 노래 듣고 올까요? 르세라핌,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돌이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전히 햄디가 뭐예요? 라고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햄, 그 먹는 햄 아닙니다. 햄스터요, 햄스터.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요, 페더 엘리아스의 Loving You Girl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만나요.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해볼게요.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입니다. 수요일에 배웠던 노래 다시 복습해볼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공감되는 가사를 들으면서 효과적으로 영어 문장까지 익혀보세요. 그럼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고 영어로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다 얘기해줘. 두 번째, 그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야? 세 번째, 억지로 강요해.

네, 미국 싱어송라이터 닷의 곡 Girls Night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2024년에 발매된 곡이에요. Girls Night. 아, 왠지 흥미진진한데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다 얘기해줘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Meeting up in my apartment 라는 소절부터 들으셨는데요. 특히 meet 다음에 up까지 같이 붙어 있으면 약속해서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eeting up in my apartment 약속해서 내 집에서 만나서 그 다음 The three of us got a lot to discuss 우리 셋이 할 말이 정말 많다 라는 뜻입니다. The three of us got a lot to discuss. 우리 셋이 할 말이 정말 많지. So, 그러니 grab a pen and piece of parchment. 좀 독특한 용어가 들리긴 했어요. grab a pen, 펜을 잡고 펜을 가지고 and piece of parchment. 이 parchment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paper이라고 생각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parchment라고 하면요. P-A-R-C-H-M-E-N-T라는 철자인데 약간 양피지 같은 거. 그래서 좀 특별한 기록을 하는 용도의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께도 좀 더 두껍고 그만큼 펜이랑 또 우리의 이런 비밀 이야기를 다 적어 내려갈 수 있는 종이를 가지고 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이 문장 들으셨나요?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다 얘기해줘 라는 뜻이죠. 미션 문장이었어요.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너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 다 나에게 얘기해봐봐. And I'll give mine. 그러면 나도 다 말해줄게. 그죠? I'll give mine. 이 부분까지 해석을 해봤고 Pour out the Samara wine. 와인을 따라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Let's have a girls' night. 우리 오늘 girls' night 하자 라는 뜻이에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그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야? 라는 질문의 문장 찾아보세요.

Can you count on your fingers?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야? 라는 겁니다. Can you count on your fingers? Or darling, 친한 친구니까 darling이라고 애칭으로 부른 거죠. Will you need the help of your toes? 아니면 너의 발가락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야? 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야? 아니면 발가락까지 써야 할 정도야?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비밀 얘기들 많이 털어놔봐 라고 하면서 Can you count on your fingers? Or darling, will you need the help of your toes? 그 다음 Is it all pretty private? 들으셨죠? Is it all pretty private? 그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야? 라는 질문입니다. Is it all pretty private? 꽤 개인적인 거야? 라고도 해석하셔도 되겠어요. Or 아니면 Is it something everybody knows? 아니면 모두들 다 아는 얘기야? 이런 질문들도 충분히 일상 속에서 해볼 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억지로 강요 안 할게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가 괜찮다면 그 다음 If you don't like it, then I won't push 라고 했어요. 네가 싫으면 If you don't like it, then I won't push 강요하지 않을게 이 말이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I won't push 억지로 강요 안 할게 And we can just rewind 이 소절 들으셨나요? We can just rewind 그럼 우리는 그냥 다시 돌아가면 돼 이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Rewind라고 하면 되감다라고 해석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상황을 되감는 거예요. 상황을 되돌리고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네가 편하다면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라고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가사였습니다. Just take your time. 그죠? 그냥 여유를 가져라고도 이야기를 해주네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밤새 수다 떠는 상황이 그려지죠. 물론 girls night만 있는 게 아니고 boys night도 있습니다. 주로 연애 상담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겠죠? 이제 함께 들어볼게요. 다티의 girls night.

0: the details of your life.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두 번째, 그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야? Is it all pretty private? Is it all pretty private? Is it all pretty private? 세 번째, 억지로 강요 안 할게. I won't push. I won't push. I won't push.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요, 내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자, 1692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볼까요? 주말에도 출근합니다. 주말 출근 땐 사무실에 사람들이 없어서 엄청 프리하게 있을 수 있어서 편해요. MG 사원처럼 이어폰으로 노래 들으면서 일할 수도

이어들으면 더 좋은 노래 꽁스 꽁스 김보라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코너를 가는데요. 시원하게 지르고 라떼 음악 불러제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코너 애창곡들 신청할게요. 최정한 매직, 하리수 템테이션. 와, 정말 라떼 음악 신청해 주셨네요. 어우, 코너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김보라님의 모습이 왠지 상상이 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다면 짝꿍송 들으시면서 코너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정한 매직, 하리수 템테이션 듣고 올게요.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0168님, 6살 조카가 채소를 다 골라내길래 너 그렇게 안 먹으면 키 안 커 그랬더니 이모는 채소 먹어도 작잖아 라고 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조그만 게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아, 이 똑똑한데?

I need not cute anymore 듣고 오셨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이도연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정말 정말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지죠. 참 이제 이렇게 정말 때묻지 않고 어린이 뮤지컬 하나 보러 가는 걸로 며칠 전부터 막 너무 신나하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뭔가 아이처럼 이렇게 즐겁고 순수하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점점 뭐 그런 순간순간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의 순수함이 참 소중하고 그걸 막 지켜주고 싶고 막 더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설레고 좋을까요? 우리 도연님 아이와 함께 어린이 뮤지컬 잘 보고 오시고요.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의 주말은 어떤 얘기 담고 있을까요?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입니다.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올게요. 스위스로 간지럽게.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좋은 아침! 정식이가 정식으로 깨워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주제곡 정해드리면서 문 열어요. 오늘 주제곡 받으실 분 입장! 이서영님, 식디, 저희는 매일 아침 식디 오프닝에 맞춰서 퇴근하는 응급실 팀입니다. 밤새 긴급하게 돌아가는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퇴근길 식디의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불끈 납니다. 늘 감사해요.

네, 뭐 주말이나 휴일이 없는 장소 중에 하나죠. 응급실에서 일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그 응급실이라는 곳은 긴장의 끈을 또 놓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퇴근길에 그래도 또 한숨 돌리면서 FM대행진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지난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서영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잠도 푹 주무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 드시고 에너지 또 회복해서

김소영 씨 그리고 또 동료분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일터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FM대행진에 힘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M대행진 앞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주말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좀 보겠습니다. 김내영 씨께서 엄마가 친구들과 패키지 여행 가서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엄마 친구들께 역시 딸이 최고라는 칭찬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야, 엄마 그 어깨를 또 한번 세워주셨네요. 우리 레영 씨가. 아, 잘하셨어요. 7176님, 식디 남편이 삐쳤어요. 대학 동기들 남사친 여사친 모여서 1박 2일 여행을 가는데 평소에 다른 모임 가면 괜찮대도 굳이 모임 장소에 데려다 주거든요. 이번에 만나는 장소가 버스 환승해서 가야 되는 곳인데 운동 간다고 나가버렸어요. 예, 너무 쪼잔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대학 동기들 남사친 여사친이 모여서 1박 2일 여행 좀 질투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질투 날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로 좀 표현을 하면 안 가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제 문자의 내용 자체가 아 제가 뭐 그래도 안 가는 게 나을 뻔했나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는 건 가는 거야 지금 문자 자체 그죠? 나한테 안 가는 선택지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대화 내용에서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을지 저도 좀 느껴집니다. 가, 안 가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 남편분 입장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착하시네 남편분이 그죠? 예. 그래도 선택을 좀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저는 또 다 이해가 가요. 또 아내 이게 또 아내 입장에서는 진짜 무슨 얘네가 그 당연히 뭐 성별은 남자인데 남자 아니다 막. 그걸 뭐 너무 표현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설득이 되지 않아요, 사실. 그 남자나 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같이 가면 안 되나? 같이 갈 거면 안 가고 싶겠지, 또. 이게 뭐 같이 가는 거 내가 괜찮지만, 가면 또 내가 이거 대학 모임이 또 아닌 거고, 남편이랑 같이 가면.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

액션 시시시시직 시시식 시시식 까지 마지막에는 식으로 불러도 가사가 그냥 귀에 꽂히지 않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10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결정적인 힌트곡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자, 이 시간대 목표는 딱 하나. 여러분의 취향 한가운데를 겨냥합니다. 드랍 더 신청곡 6월 첫째 주 신청곡 차트 지금 시작합니다. 박현진님, 식대, 저는 본가에 왔다가 새벽부터 엄마 아빠랑 꽃구경 가고 있어요. 아니 무슨 꽃구경을 새벽부터 가는지 모르겠어요. 식대 목소리 들으면서 가니까 꼭 출근하는 것 같네요. 라고.

드랍더 신청곡 다음 노래 보겠습니다. 정승원님이시고요. 간만에 퇴근하고 다녔던 대학에 가봤어요. 축제가 한창인 캠퍼스엔 젊음의 에너지가 넘쳐나더라고요. 아이돌 공연도 보고 왔는데 예전 대학 시절이 너무 그리웠어요.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그 졸업하신 티가 많이 나는 게 젊음의 에너지라는 단어에서 졸업하신 티 많이 나네요. 지금을 또 나중에 분명히 그리워한다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예, 미래에 내가 그리워할 그때 바로 지금입니다. 네, 아이브의 I am 듣고 오겠습니다.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0: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이자 현충일인 오늘 지방 쪽으로는 이미 정체 길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원권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은데요. 아직은 경기권 중심으로 밀리곤 있지만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서종까지 20km 밀리고요.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8km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봉 부근 짧게 주춤하고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는 7km 정체입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도 충청권 부근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요. 천안 호두휴게소 일대 3km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안쪽으로는 아직 이동량 많지 않은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에서 암사대교 쪽으로는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세요.

0: 살리고 이분이 등장하면 토요일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위기 메이커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1: 살리고 서정민입니다.
0: 죽은 것 같은데. 네. 자, FM 대행진의 상승세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달리는 분입니다. 페이스메이커 유기성 PD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런 하는 유기성 PD입니다.
0: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좋은 노래들 좀 들으면서 이제 음악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명품 선곡과 함께 뮤직 업로드 플러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곡 주제를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이 아홉 번째 절기 망종이라고 하고요. 이제 망종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렇죠. 편인데 네. 그 수염이 있는 곡식들 있잖아요. 뭐 변화, 옥수수 그죠? 보리 이런 곡물의 종자를 뿌리는 날이 바로 망종. 네, 오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수염이 생각나는 노래.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절기 망종에서 수염이 생각나는 노래로 이렇게 또 주제가 정해졌고 두 분은 뭐 이렇게 이제 수염을 기르기보다는 좀 깔끔하게 면도를 정돈하시는 스타일인데 예. 오늘은 유기성 PD님 평소

0: 아침마다 매일 좀 면도를 하시나요?
1: 아, 그럼요.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이게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괜히 밖에 안 나갈 때 네. 귀찮아서 면도 안 하고 하면은 이게 좀 나요.
0: 맞아요.
1: 근데 이게 꺼끌꺼끌 그냥 촉감만 이게 꺼끌꺼끌하고 별로 느낌이 안 좋고 보기에는 또 이렇게 약간 간사하게 보여가지고
0: 아, 그래요?
1: 아 나는 안 맞는구나.
0: 아,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네, 판단하시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자, 수염이 생각나는 노래 두 분은 어떻게 선곡으로 접근을 하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FM 대행진이 자랑하는 선곡 선수 두 분의 멋진 선곡들로 3, 4부를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 대결은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더 마음에 드는 노래를 선곡해오신 한 분의 성함을 넣어서 대결이 끝나기 전까지 남겨주시면 점수로 환산해서 최종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아, 지난주 털민 웨이터님께서 두 분 다 선곡 장인 맞네요. 엄마냐 아빠냐 고르라는 것 같아서 매번 선곡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뭐 그래도 털민 웨이터님은 끝끝내 한 분을 선택하긴 하셨다고 합니다. 패배를 하더라도 보내주신 그 응원 문자들의 힘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2: 그럼요. 맞습니다.
0: 네, 편하게 확실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샵 8910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또 콩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입니다. 수염이 생각나는 노래. 서정민 기자님의 첫 곡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수염 하면은 이제 콧수염이 일단 생각나고요.
0: 네,
1: 콧수염 하면 또 바로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프레디 머큐리.
0: 프레디 머큐리.
1: 네.
0: 지난주부터 좀 약간 그
1: 그렇죠.
3: 퀸 쪽에 빠지셨네요.
1: 계속 좀 네. 뭐 연결 지점이 있는데 이 프레디 머큐리가 사실 처음부터 콧수염을 기른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했잖아요.
0: 맞아요.
1: 거기도 좀 나오는데. 처음에는 콧수염도 없었고요. 머리도 좀 장발로 기르고 옷도 좀 화려하게 입고
0: 맞아요.
1: 그렇게 이제 좀 무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80년 8집 앨범 더 게임 앨범 활동을 하면서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0: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링이 또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흰 런닝구라 그러죠. 흰 런닝셔츠에
3: 전문용으로
1: 청바지 입고 나오고.
0: 우리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3: 그렇죠. 없죠.
1: 그게 이제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디 머큐리의 어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가 이때부터 이제 딱 고착화됐는데요. 사실 프레디 머큐리는 구강 구조가 좀 돌출된 구조예요. 입이.
0: 그게 이제 재능 있는 입이라고 하죠.
1: 맞아요. 그래갖고 그 안에 노래를 되게 잘할 수 있는 구강 구조라고 해요.
0: 노래 주머니에요.
1: 소리가 되게 잘 이제 안에 머금다가 잘 터져 나오는 그런 구강 구조라고 해서 프레디 머큐리는 그 치열 뭐 교정을 하지 않고 일부러
0: 네.
1: 계속 그렇게 뒀고 거기에 콧수염 기르니까 뭔가 돌출된 입을 좀 커버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네. 곡으로 골라주셨을까요?
1: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여왕 특집이어서 퀸 노래를 두 곡이나 들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오늘은 퀸 말고 프레디 머큐리의 솔로곡을 갖고 왔습니다. 솔로 활동도 해서 앨범을 몇 장 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히트곡 I Was Born to Love You.
0: 명곡이죠.
1: 네.
0: 네. 어쩌면 또 제일 유명한 곡 중에 또 한 곡이에요.
1: 그렇죠.
0: 이 노래는 저는 이제 들으면 한밤의 TV 연애가 좀 생각이 나요.
1: 아, 맞다. 맞다.
3: 모르겠어요. 맞네요.
0: To Love You. 자, 이 노래 서정민 기자님의 첫 번째 선곡입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했었고 2016년에 이제 쇼미더머니 제일 성공했다는 그 시즌에서 보이비가 호랑나비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1: 맞아요.
0: 이 무대에서 마지막에 김홍우 씨가 등장을 직접 했죠.
1: 아,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제 비와 태진아 씨 무대 이후로
0: 그렇죠. 이게 비와 태진아 씨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1: 그렇죠. 어, 이 또 쇼미더머니의 김은국 씨. 네. 김은국 씨도 이제 호랑나비 그 무대를 하면서 정말 넘어질 듯 안 넘어질 듯 하다가 결국은 안 넘어졌다고 지금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흔들흔들 하셨지만
1: 어, 보이비의 호랑나비.
0: 네, 그래서 저는 보이비의 호랑나비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1: 아, 이 노래 좋죠. 네, 유기성 PD님의 1라운드 선곡입니다. 보이비의 호랑나비 듣고 두 분의 2라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0: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KBS KBS KBS 난 조정식.
2: 조정식의 FM대행진.
3: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기자님의 2라운드 선곡이었습니다.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자, 이제 유기성 PD님의 선곡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4: 이번에는 조금 감미로운 턱수염입니다. 제가 이제 가요 토텐 한창 보던 시절에 네. 어느 날 웬 세 명의 남자가 등장했는데 가운데 남자가 이게 턱수염을 끼는 제 감미롭게 발라드를 부르는 거예요.
3: 혹시 지팡이도
4: 지팡이도 한번 돌리고 한바도 미국에서 오신 분처럼 생겼네.
3: 그리고 혹시 정장 수트를 입었는데 혹시 안에 셔츠를 안 입었나? 네.
4: 보이든 말든 하얀 셔츠를 입고.
3: 맞아요.
4: 네, 김조한입니다. 김조한 솔리드고요. 솔리드 2집 이제 이 밤의 끝을 잡고 큰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3집에서 이제 댄스곡 변신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천생연분입니다.
3: 이 정말 그 가사 내용 이해 안 간다는.
4: 그렇죠. 가사 내용과 전혀 다른 노래.
5: 가사 내용은 완전 막장이에요. 막장.
4: 분위기는 너무 밝고.
3: 막장연분이죠. 그러니까. 자, 솔리드의 천생연분까지 듣고 3부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는 이제 3, 4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두 분의 선곡이 이어서 나갑니다. 두 분 응원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 게시판 통해서 어떤 분의 선곡이 조금 더 내 스타일인지 투표 많이 부탁드릴게요. 4부로 오겠습니다.

0: 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매일 오후 4시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무서워, 너무 무서워.
3: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2: 갔어야 했어요.
3: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2: 이렇게 내려놔.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조정식의 FM 대행진 연만 붐.
1: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4부 시작했습니다. 선곡 배틀 뮤직 업로드 플러스 수염이 생각나는 노래가 주제고요.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 FM 대행진 유기성 PD님과 선곡 배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자님 3라운드 선곡을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2: 네, 뭐 이런 코수염이나 수염이 유명한 가수 이런 분들 말고 네. 주변에서 수염을 길렀던 그쵸. 분 하면은
3: 한두 분씩 있죠.
1: 네. 있죠, 있죠.
2: 근데 저는 제 주변에선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할아버지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네. 그 어린 마음에 기억하기 항상 흰 수염을 길게 이렇게 있잖아요.
3: 정말 이 수염
2: 조선시대 할아버지처럼 진짜 이렇게 길게
3: 길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2: 머리는 짧고 수염은 이렇게 길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딱 선곡한 곡이 있습니다.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여기 나오는 할아버지도 흰 수염을 이제 하얀 수염을 쓰다듬

0: 그렇죠. 네. 사람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1: 자, 흰수염 고래 준비하셨고요. 오늘 승자 서정민 기자님이라는 그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2: 바이바이.

한쪽 충청권 부근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망양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쪽으로 21km 정체고요.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5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논산천안선 논산 쪽으로 풍세요금소에서 차량터널까지 8km 어렵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